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죠. 6월 6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순국 선열의 숭고한 마음을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지킨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분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자유로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라고 그분들의 희생을 좀 기려보고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마음이 사랑의 최고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엄마 아빠가 돼보지 못하면 진짜 사랑을 모른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목숨을 다 바쳐 희생을 하며 우리를 지켜낸 거잖아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의 이야기, 또 찬양의 신청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찬양과 또 예수님과의 추억 이야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선정되신 몇 분께는요, 오늘은 또 특별히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한 기도문 책을 선물로 전해드릴게요. 4420님 문자 주셨네요. 샬롬 PD님,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파 선교사를 가입해드렸는데요. 연골 주사도 맞으시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그런지 좀 나아지신 것 같다고 합니다. 신청곡 그리스도의 계절 신청합니다. 저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점점 회복되어 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계속해서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철님의 진심이 담긴 기도,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으셨을까, 제가 다 기쁘네요. 어머니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도 문책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또 회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4420님, 우리 상철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하실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준비된 행복한 말씀 퀴즈 풀고 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함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더욱 느끼고 누리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는요, 빈칸 맞추기예요. 말씀 구절 속에서 뿅뿅이라고 표현된 빈칸의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퀴즈로 여러분께 문제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잘 들어보시고 빈칸을 맞춰주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뿅뿅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구절에서 빈칸의 단어와 좀 비슷한 단어가 있었어요. 화목이었는데요. 이 뿅뿅,

그 모든 것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만든 이 십자가 사랑. 과연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됐을까요? 빈칸의 정답, 이 두 글자 단어를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잊으셨을까봐 말씀 구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뿅뿅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셔서 문자로 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돼요. 무료 채팅창에는 사실 여러분이 보내신 것 외에 다른 방송 가족분들이 들으시면서 보내주시는 이 정답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컨닝하실 수 있습니다. 눈 부릅뜨시고 어떤 단어가 좀 올라오나 보시다가 눈치 채셨으면 그 단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몇 분 선정해서요. 오늘은 특별히 치유를 위한 기도 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곡의 찬양 모두 찬양 제목에 정답이 있었어요. 과연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오늘의 퀴즈 정답. 퀴즈 정답은요. 화평이었습니다. 화평. 그분으로 왜 화목하고 평온하게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하죠? 오늘 퀴즈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앞뒤 말씀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가져왔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화해.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얽혀있던 모든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되셨고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평온했으면 합니다.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가득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싸움인지도 모르고 사는 나태함이 있다면 일깨워 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영적 전쟁을 같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보는 눈을 주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과 만남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선물을 풀어보며 만끽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포장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물이 아니라 여기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주셨다면 모든 것에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적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시력 교정을 위해서 안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잖아요. 흐릿한 눈으로는 멋진 풍경도요, 재미있는 상황도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분의 멋진 계획을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랑, 준비된 복들 더욱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의 마음교정 극동방송으로 마치고 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오늘, 기적과 같은 오늘 보내세요.

0: FEBC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

앞에 지옥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틈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

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사역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그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결국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말씀도 하시고 또 역사도 일으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도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것이 곧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고 칭송하는가 아니면 모독하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차라리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 뭐 이건 내가 거역하는 건 참는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못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10절에 하시고 11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자, 성령을 말로 모독한 자는 사실 못 받는다 해놓고 바로 뭐라 그래? 너희를 끌고 가서 너희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역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결정하는 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 모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모독을 하고 그러면 또 그 일을 못하게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은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모독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몰아가고 회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치유하고 이랬을 때 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요. 그 핍박을 받고 어려운 중에도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군분투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과 사도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박해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들을 박해하는 것, 그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용서 못 받는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 보면 스데반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말함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누구를 지금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 일에 동참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제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4장 5절 같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걸 전염병 같은 자다 하고 더럽게 취급을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 취급하면 그 뭐예요? 누구를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모독죄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한 실수나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순한 실수나 무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시키고 있죠. 그리고 복음사역자를 향한 시기와 미움 때문에 성령의 일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진리를 대적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하심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비난하는 것, 지금 가난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모독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사람에게 하는 죄는 사람과의 관계이니까 하나님께서 중재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보거나 뭐 또는 뭐 상처를 주거나 나쁜 말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면 중재자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중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되니까요. 더구나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왜 죄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고 이게 강조가 많이 되냐면요. 이거는 성령의 주 역사가 뭐냐면 죄사하는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굉장히 중요한 죄에서 자유케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쓰임받고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면 모욕하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의 굉장히 주된 사역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주된 하시니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해방하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일, 그걸 모독하고 방해라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사함 못 받는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굉장히 중요한 이 초대교회 사역자들 비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왜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10절, 11절에 하는 이 이야기는 놀라운 복음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을 말로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이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회방하지만 않는다면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해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만 반대 안 하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보면서도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성령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회방만 안 하면 우리는 기타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 용서를 받게 하신다. 이게 엄청난 복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해방하는 이 죄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고 해방하는 것은 죄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을 말로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을 회방한다는데 뭘로 성령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막대기로겠어요? 폭탄으로겠어요? 칼로 막겠어요? 영이신 그분을? 근데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혀의 권세예요. 말로 비방하는 거.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모독하는 거, 말로 함부로 폄하하고 비방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를 받는데 말로 성령을 모독하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말로 거부했어요. 그죠? 그런데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냐면 성령이 강림하셔갖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입에 어떤 말이든 절대로 성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말로 성령을 거역한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자기 자신의 입으로 악하다고 평하는 거. 심지어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에게 이렇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지금 바알세불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상 숭배할 때는 우상만을 위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을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 귀신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사탄적인 역사로 사탄에게로 돌려버리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귀신을 높이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모독은 그래서 지적인 무지나 실수가 아니라 도덕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대드는 것이 돼버립니다. 언어의 위험성은 이렇게 막중하죠. 성령님마저 행하신 일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말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내 자신을 심판하는 통로는 내 어떤 행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느냐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행위는 어때요? 나와 관계된 문제니까 회개하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내뱉은 언어는 죄사함의 권능을 제한하게 되고 거부하는 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가늠한 사람 어때요? 더럽다고 생각하죠? 도둑질하는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죠? 살인한 사람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죠? 저런 악마 같은 사람 있나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오는 사람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 뭐가 무서운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진짜 무서운 죄인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파수권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게 왜 입술의 말이 이렇게까지 죄사함 받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언어예요. 언어.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요. 실제적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파악이 돼버렸죠. 그래서 라벨링 효과, 라벨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진짜로 어떤 라벨을 다 붙여버리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하워드 베커라는 사람도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반복적으로 붙여진 낙인 실제로 정체성이 이렇게 규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너는 안 돼. 넌 문제야. 너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든 영역에서요. 과학, 미술, 뭐 정말 해부학까지 정말 탁월한 사람이 천재중에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키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라벨링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못 하는 게 없어. 너는 너무 뛰어나. 하나님이 만든 천재야. 아니 할머니가 가난한 가운데 이 아이 키우면서

계속해서 라벨링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 많아. 아침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가 인류 가운데 다시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가족에게 너 이런 인간 저런 인간 하면요, 그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용서하시고 미래를 열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어디라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운명이 달라지죠.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아 결정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몇 마디 말 붙인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세우기도 합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묻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언어의 창조적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 입으로 해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모독한 사람은 없죠. 보이는 형제들의 죄악을 계속 해내서 계속 정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고 죄사하는 권능이 있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성령께 있는데 성령님이 하신 일을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된 인간이야. 너는 과거 이렇게 잘못했어. 계속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불태워버린, 소멸한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다시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는데 나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해방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러면 바리새인이었고 핍박자였던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런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택한 그릇이다라고 분명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비방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과거는 핍박자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담배색 있는 사람에게 그래요. 너가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세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한 줄 아세요? 그 인간은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스데반 돌로 쳐 죽여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안 됩니다.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실 소문도 안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날 잡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여론이 다 안 좋습니다. 엄청나게 나쁜 소문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요, 성령의 감동에 아멘 하고 갑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에 가서 형제 사오라 하고 안수하고 너 눈을 뜨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라.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서신,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쓰여지기 30년 전에 바울 서신이 다 기록이 돼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 복음에 의해서 유럽 전체가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바울의 과거가 어쨌니, 이 인간이 뭐 이런지 저런지 하면서 바울을 만약에 방해하면 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보세요. 누가 한 명 찔러서 죽인 거하고 달라요. 그죠? 바울이 수많은 인류의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과거가 어땠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의 흐름을 지금 막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령을 회방하면, 말로 모독하면 사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죄가 이거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일은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계속해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자신은 나에게 실망해도 하나님은 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 다 무너지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이것은 불신 중의 불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아, 예수님이 저렇게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 야고보,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이 뭐 안진병 일으키고 초대교회가 부흥해 가는 걸 못 견디네요. 그러면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종교적인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잣대를 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극악한 죄인도 이렇게 위대하게 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성령의 권능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와, 저 원수 같은 놈.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자 중에 성자예요. 나보다 훨씬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면서 법관이고 저널리스트인 사람이 있어요. 밀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관이니까 어떻게 맨날 판단한 일, 남 정죄한 일을 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시인의 감수성까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노숙해졌을 때 시를 한 수 지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수많은 아름다운 점을 찾아보고, 산처럼 완전하다 칭찬받는 사람에게도 나는 수많은 죄와 오점을 찾아본다. 때문에 나는 양자 사이에 선 긋기를 주저하고 하나님도 선을 긋지 않는다. 왜?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도 묵결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겪어요. 예전에 정말 묵결 힘들게 했던 분이 어느 시점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분이 있고, 가장 먹기에 힘이 되었던 사람이 치명상을 날릴 때도 있고. 선긋기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하신 일 우리는 몰라요. 그냥 다 축복해주고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주세요. 주님, 제 판단 선긋기 내려놓습니다. 내가 굳이 죄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성령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진짜 무서운 죄, 용서 못 받는 죄, 성령 모독하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신다. 지금 11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끌려가도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마땅히 할 말을 12절에 뭐요?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끌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막 공격을 해도 예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입만 벌리면 예수님 이야기.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입만 벌리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주사역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 전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다니까요. 슬슬슬 나온다니까요.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귀신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귀신의 이름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뭐예요? 참소하는 영이라 그러죠. 입만 벌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귀신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련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교양 있는 말로 태도로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사역에 쓰임받고 있느냐, 아니면 이 말로 사탄의 정죄하는 일, 참소하는 일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귀신 들리는지 성령 충만하는지는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항상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인데, 예수님도 친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뭐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뭐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점을 맞출 게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하는 길이 뭔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변명하고 내 자랑하고 뭐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해를 받으면 오해 반대로 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길이 뭔가, 자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돼요. 악령이 드는 건 간단하죠. 사울이 다윗을 찾고 모함을 하고 거짓 증거하니까 악령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뭐를 자꾸 하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뜻,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악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만나면 사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걸 말해요. 뭐 성령에 가르친 것을 한다. 뭐 신령한 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대화 상대가 무슨

0: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뭐를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여러분,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거 하셨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늘 사람 말만 전해요. 사람의 지혜만 전해요. 옳고 그런 것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면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운 말들로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럼 뭐를 드러내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교회에서 오늘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신령한 말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할 것인가? 성령에 쓰임받는 말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주된 업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지, 내가 막 미래 뭐 점치고 막 뭐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사람을 확 바꾸고 위대하게 만들 때 과거에 묶여두지 않게 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재창조하는 역사거든요.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신 것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죄인을 거룩한 사람, 성도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실패자를 사명자로 바꾸십니다.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했을 때 오순절 설교로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잖아요.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를 바꾸잖아요. 마가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에서 도망쳤던 사람이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마가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는 아주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 전혀 몰랐던,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어려우니까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거든요. 처참한 지경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마가교회예요. 마태교회나 누가교회는 부자교회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서를 가장 부잣집 도령님이 쓴 게 뭐예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까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령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성령님께서 변화시켜서 상처를 별로 바꿔서 위대하게 사용하는 사역자들을 계속 흠집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령에 이끌리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인간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는 성령 거역의 현장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종교적인 리더 입지에, 권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 거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말의 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말로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5절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의 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혀는 굉장히 무서운, 마치 숲속에 떨어진 불씨 같아요. 작은 담뱃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고 며칠 동안 불이 나서 산 전체목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한 공동체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고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조심해라, 이건 용서 못 받는다,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끝까지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과거를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지금 그 사람 안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지금 성령님께서 이 사람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비난하려기 전에 이 말이 회복을 만드는 말인가 낙인을 만드는 말인가. 그래서 매일 시편 141편 3절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예수 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 02-323-3238 02-323-3238번 예수뿐인 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심심해.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3: 너 아직도 모르니? 김천 찬양의 폭포수처럼 락이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2: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3: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4: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심천천형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계획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책 나의 데스티니 찾기에선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속에서 하나 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왜곡하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죄로 인해 그 낯을 돌리게 됐고 결국 그 죄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낯을 피했던 얼굴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들을 수 있는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김정석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때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계획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속에서 하나 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왜곡하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죄로 인해 그 낯을 돌리게 됐고 결국 그 죄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낯을 피했던 얼굴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들을 수 있는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7537번님,

매주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은혜 받고 있어요. 늘 은혜로운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혹은 나 자신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는 청취자님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무엇으로 찬양합니다.
1: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송가 293장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480번님 사연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제가 쉬운 성경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며 누군가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김종윤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속죄하신 구세주를 I'll sing of my Redeemer 찬송가 298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계획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속에서 하나 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왜곡하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죄로 인해 그 낯을 돌리게 됐고 결국 그 죄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낯을 피했던 얼굴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들을 수 있는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청소년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

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의 열매 익산 새롬교회 한지수 청년입니다.
1: 이 극동방송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씨앗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었고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한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또 극동방송을 통해 귀한 열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저처럼 귀한 열매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인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주변 분들 모두가 교회에 나오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극동방송의 열매 익산 새롬교회 한지수 청년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계 전망대 진행자 이하영입니다. 한 달 동안 또 한국교회 안팎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국민일보 종교국 미션탐사부 박효진 기자와 함께 지난 5월 한국교회 안에서 주목받았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효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1: 네, 오늘은 현충일을 기념해 다음 세대에게 감사와 희생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회들의 이야기부터 교회 안에서조차 쉽게 꺼내기 어려운 부동산과 주거 문제, 그리고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전도문화와 교회 행정의 새로운 움직임까지 네 가지 소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0: 네, 다양한 주제들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충일 관련된 사역 이야기인데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충일이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귀한 날인데 현충일을 맞아 의미 있는 사역으로 나라 사랑과 신앙 교육을 함께 실천하는 교회들을 또 취재하셨다고요.
1: 네. 단순한 봉사를 넘어 나라 사랑과 또 신앙 교육을 함께 실천하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는데요. 특히 대전 세중앙교회의 사역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대전 세중앙교회 어떤 사역이 있었나요?
1: 대전 세중앙교회는 올해로 22년째 대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을 찾아 묘비를 닦고 있는데요. 매년 현충일을 앞둔 주일이면 성도 300여 명이 오후 예배 대신 대전 현충원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0: 와, 이게 22년 동안 이 행사를 계속 이어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네. 이강민 목사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원래는 22년 전 원로 목사님 시절에 교회 앞 초등학교나 보건소, 또 소방서, 화장실을 매주 청소하며 교회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해요.
0: 네.
1: 네, 그러다가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섬겨보자는 마음으로 현충원 봉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0: 그래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 또 지역을 넘어 나라 사랑까지 섬김의 범위를 넓혀가고 계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 6월 현충일이 다가오면 묘비마다 송악가루와 또 새 분비물이 많이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후손들이 오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닦아드리자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묘비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묘비를 하나하나 닦는 그 모습이 또 상상이 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1: 네, 그래서 이 사역이 그 단순 환경 정화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희생과 감사의 가치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되고 있었는데요. 교회는 아이들에게 비석을 청소하면서 동시에 비문을 읽어보라고 권한다고 해요.
0: 네.
1: 자유와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선물이라는 걸 다음 세대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0: 또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하다 보면 더 이 경험 자체가 큰 교육이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을까? 또 감사하다와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 목사님은 오늘날 사회 갈등이 또 내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애국지사자들과 예수님의 삶은 모두 타인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0: 네.
1: 말했습니다.
0: 네. 또 다른 교회들도 이런 나라사랑 사역을 이어가고 있나요?
1: 네. 서울 서초구 홀리시즈 교회도 매년 호국 보훈의 달이면 현충일을 전후해서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고 있습니다.
0: 네.
1: 또 올해 역시 목회자와 교회학교 학생, 또 학부모와 교사 등 200여 명이 11일에 현충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0: 네.
1: 아이들이 단순 참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묘비를 닦고 시든 꽃을 정리하며 또 이름 모를 장병들의 희생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아무래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또 경험하는 교육이 될 것 같아요.
1: 네. 서대천 담임 목사님은 책으로만 배우는 역사는 지식에 불과하지만 어린 나이에 쓰러져간 선조들의 묘비 앞에 서는 순간

0: 살아있는 교육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찾은 학생들이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당연한 게 아니었다며 눈물을 흘리거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그 경험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교회의 나라사랑은 그 현충원 봉사에만 머물지 않고요. 네. 2006년부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3.1절과 광복절마다 나라사랑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안중근, 김구, 윤동주, 유관순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한국전쟁의 역사를 뮤지컬과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도 매년 8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0: 그렇죠.
1: 나라사랑 축제를 하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역사를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 암기, 책으로만 배우는 역사가 아니라 또 이렇게 공연을 하고 하면서 또 몸으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 올해 현충원 방문에서도 학생들은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다짐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참배 후에는 조별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 서목사님은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없는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다면서 희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결국 나라 사랑과 신앙, 공동체 정신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0: 네, 맞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현충일을 단순한 기념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감사와 희생, 공동체 정신을 몸으로 가르치려는 교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오늘의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1: 네,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볼게요. 교회 안에 있는 부동산 이야기인데 이런 부동산 문제는 늘 정치나 경제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는데 최근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신앙적, 목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0: 네, 최근 열린 한 포럼에서 집값과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교인들의 삶을 교회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신앙과 공동체의 문제로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 어떤 포럼, 어떤 자리였나요?
0: 네, 토지정의 시민운동단체 희년함께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희년평화빌딩에서 제2차 부동산개혁포럼 부동산개혁국면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는가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의 부동산 문제 인식을 짚었습니다. 네. 포럼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땅과 주거의 의미 또 교회의 침묵 그리고 주거 불안을 겪는 이들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돌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1: 그래요. 부동산 문제가 꼭 뭐 개인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해보고 또 성경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0: 네. 기조발제를 맡은 김근주 교수는 성경에서 땅은 단순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레위기 25장의 희년 규례를 언급하면서 가난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사람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주거의 문제를 단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와 연결해 봐야 한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김 교수는 그 안전하게 살아갈 공간도 신앙이 외면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현실에서 월세와 전세,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1: 그래요. 목회적 관점에서도 이 교회의 역할을 돌아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0: 네, 안영술 목사님은 그 청년들과 집 없는 이웃들이 집값과 월세 부담 속에 흔들려 왔는데 그동안 교회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네. 다만 동시에 다주택자나 자산가를 무조건 정죄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그래요. 뭐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흐르면 안 되겠죠.
0: 네, 맞습니다. 그 부동산이 누군가에게는 생계이자 또 노후 준비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안 목사님은 이들을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불안의 노예 상태에서 청지기로 회복되어야 할 목회적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참 삶의 문제라

0: 연결돼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부동산 이야기는 좀 민감할 것 같아요.
1: 실제로 현장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참석자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집을 가진 교인들이 보유세 걱정 이야기할 때 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교인들은 갈등이 생길까 봐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는데 이렇게 안 그래도 서러운 처지인데 괜히 분위기만 불편해질까 봐 침묵한 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 격차가 그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네. 대목이었습니다.
0: 그러게요. 또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요?
1: 네, 포럼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 이상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60% 이상은 교회가 부동산 문제에 거의 침묵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네.
0: 근데 교회가 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제언이 좀 있었나요?
1: 포럼에서는 그 교회가 정책 해법을 모두 제시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교인들이 집과 돈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설교와 교육 속에서 주거 문제를 다루고 또 교회 재정과 부동산 역시 성경적 관점에서 돌아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0: 그래요. 결국 부동산도 신앙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다. 뭐 삶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집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넘어서 교회가 공동체 안에 주거 불안과 삶의 고통을 또 얼마나 함께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0: 네. 교회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 성도들의 집 또 생계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논의가 교회가 성도들을 더 그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교계전망대 오늘은 국민일보 박효진 기자와 함께 최근 교계 이슈들 정리하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교계 전망대 오늘은 박효진 기자와 함께 최근에 있었던 교계 이슈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나눠볼게요. 불신 지옥 대신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전도의 문구인 것 같아요. 한때 거리에서는 큰 스피커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노방전도 풍경이 익숙했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최근 노방전도 현장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친근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앞뒤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와 같은 표현이 붙고 또 피켓 디자인도 만화책 그림이나 아기자기한 글씨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0: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약간 부드러워진 분위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1: 네, 흥미롭게도 그 한 유명 유튜버 진용진 씨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습니다.
0: 진용진 씨는 기독 유튜버는 아닌 것 같았는데 꽤 유명한 분이죠.
1: 네, 진용진 씨는 구독자 약 28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인데요. 진용진 씨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네. 왜 노방전도 팻말은 무섭게 디자인돼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네. 또 이후 직접 노방 전조자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의 팻말을 선물했는데요. 예상보다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네.
0: 네. 실제 영상을 보니까 댓글에 피켓을 바꿨더니 확실히 거부감이 줄기는 한다. 아, 저분들이 진짜 그냥 예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던 거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노방전도자들을 이해하는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이 진용진 씨가 AI로 제작해서 선물한 전도 피켓 디자인이 상당히 귀엽던데요.
1: 너무 귀엽죠.
0: 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1: 네, 서울역에서 20년 넘게 노방전도를 해온 임요한 목사님은 반응이 이전과 꽤 달라졌다고 네. 이야기했는데요. 과거에는 소음 신고를 당하거나 거부 반응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진을 찍거나 또 청년들이 인증샷을 남기고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는 모습도 생겼다고 합니다.
0: 네, 이건 꽤 긍정적인 변화인 것
1: 그렇죠.
0: 같아요. 여전히 거리에서 전도하는 방식, 전도를 한다는 건 같지만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반응이나 또 이 전하는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임 목사님은 복음은 가랑비에 옷젖듯 스며들어야 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자칫 당신은 지옥 간다는 협박처럼 들릴 수 있다는 고민을 오래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소리도 낮추고 아이들에게는 사랑해요, 축복해요와 같은 말로 먼저 다가간다고 합니다.
0: 네. 젊은 세대는 확실히 감성이 다르다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자들 역시 요즘 세대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도 느껴지고 또 그런 고민 오래 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네, 실제로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포장지가 나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했는데요. 네네.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전달 방식은 시대와 사람에 맞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0: 그래요. 또 노방전도의 방식도 좀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1: 네, 광주의 한 교회는 버스킹 공연과 함께 뽑기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뽑기요?
1: 네, 어린 시절 해보셨죠? 네.
0: 달고나 그 뽑기인가요?
1: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시민들이 자유롭게 뽑기에 참여하면 상품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인데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가족이나 외국인 관광객들도 부담 없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뭔가 전도라는 것보다 는 축제나 이벤트처럼 다가가는 것 같아요.
1: 네,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야광봉에 QR코드를 붙여 자연스럽게 교회 홈페이지나 복음 콘텐츠로 연결하거나 영화관을 대관해 기독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이른바 영화관 전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도들은 교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 거리감과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점인데요. 네. 전도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시대와 세대에 맞게 더욱 섬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예, 예. 참 좋은 시도들인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하지만 여전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주는 약간 그런 무게감,

0: 좀 무서운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공공신학자 김은득 교수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전쟁과 혼란의 시대에 구원의 절박함을 전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면서도 지금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나 정죄처럼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네, 그래요. 결국에 전도라는 것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좀 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소통하셨듯 오늘날 전도 역시 성육신적 자세와 또 배려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무조건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0: 예, 그래요. 복음의 내용은 변치 않지만 전달하는 언어와 방식은 또 시대와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슈입니다. 관행처럼 걷던 주민번호 뺀다. 이게 교회 행정 개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교회 사무실이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지난 5월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아마 또 분주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교회 행정에서 주민번호를 뺀다. 이런 뭐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1: 네. 교회들이 매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교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는데요.
0: 네네.
1: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행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0: 네, 사실 교회에서도 연말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내는 신청서 많이 받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교회 현장에서는 수기신청서나 엑셀파일로 그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다 보니 보관과 관리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이게 가능한다는 건가요?
1: 네. 국세청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한데요. 먼저 교인이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뒤 또 교회에 그 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0: 네.
1: 그러면 교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도 자동 연계됩니다.
0: 네. 교회 입장에서는 좀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1: 네. 특히 교회 실무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수집하고 확인하고 보관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네. 이제는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0: 네. 관련해서 어떤 캠페인이 있다고요. 어떤 단체들이 진행하는 건가요?
1: 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와 글로벌 청년 창업가 재단이 함께 프로젝트 010이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이름 자체도 휴대전화 번호에 010에서 착안한 건데
0: 네네네.
1: 교회가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방식을 바꿔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0: 실제로 제도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요?
1: 네,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 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회들도 점점 디지털 기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흐름인 셈입니다.
0: 네.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변화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1: 네, 특히 고령의 교인들은 네. 홈택스 사용이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자체를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0: 네네.
1: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는 교인 대상 안내나 실무 교육, QR코드 활용 같은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결국 교회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박정인 목사님은 교회가 교인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하던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0: 네.
1: 단순히 행정을 편리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더 책임감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0: 네, 교회 행정도 점점 더 안전하고 또 투명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지난 5월 그리고 6월 초까지 해서 최근에 한국교회

0: 안에서 있었던 여러 이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의 모습부터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는 목소리, 그리고 거리의 전도와 교회 행정의 변화까지 결국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1: 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

0: 깨끗하게 전하기 위해 고민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결국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서 사랑과 희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1: 네. 오늘도 현장의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종교국 미션탐사부 박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과 교계 이슈를 전하는 교계 전망대.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벌써 6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즈음을 지날 때면 지난 시간들에 대한 중간 결산을 절로 해보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지나왔는지 또 잘 가고 있는지 주님께 묻게도 됩니다.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요,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많은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기도의 통장이 얼마나 두둑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요. 화양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상훈 목사님의 저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 떨듯, 때로는 아버지에게 이르듯 시시콜콜한 대화들로 채워갔던 어린 시절의 기도가 10여 년 후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마치 비상 상황에서 목돈을 모아둔 적금 통장을 깨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말이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이 시간도 찬양 들으시며 더욱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강중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어요. 6월 6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아, 오늘도 계신 곳에서 행복하게 찬양 들어주시고요. 들으시면서 혹 저와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289님, 이정현 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라고 출석 체크 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5463님, 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듣기 원합니다. 라고 신청곡 적어주셨는데요.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6381님, 안녕하세요. 충북 영동군 복숭아밭에서 복숭아 봉지를 싸며 듣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복숭아밭을 세 딸과 사위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는 곳은 경북 구미, 충남 천안, 충북 보은군인데 주말에 모여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따가운 햇살 아래 일하니 힘들지만 세 자매가 모여서 일하니 즐겁고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시면 뿌듯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밭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곱의 축복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같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두 분이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소프라노 신영옥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4420님,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전파 선교사에 가입해 드렸는데요. 연골 주사도 맞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그런지 좀 나아지신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신청하고 싶은 곡 적어주셨고요. 저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라고 이름도 적어주셨어요. 아, 어머님을 위한 기도를 심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89님 퇴근하며 듣네요 라고 주셨는데요. 아, 수고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과 주일 꼭 되시기 바랍니다. 3591님, 지금은 다리와 갈비뼈 골절로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건강하게 일으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프신 중에 믿음의 선포를 해주셨거든요. 아멘입니다. 회복되시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영혼도 육체도 이 쉼의 시간을 통해 더욱 강건하게 해주실 주님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591님 메시지 읽으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이죠. 꼭 그렇게 되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이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7301님이 신청하신 곡 지선의 충만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주말과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온 일은 돌이 됐네요. 6월의 첫 주말이지만 달콤한 휴식보다는 먼저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6월은 그런 달이죠.

헛된 이념과 탐욕에 맞서 자유를 지키다 총탄에 맞아 쓰러져간 그 많은 이들의 기억이 안타깝게 다가오는 달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잊힌 달이 될 수 없죠. 나은 듯해도 그날의 상처는 자자손손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더구나 전쟁을 일으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무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은 지금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충일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을 이룬 우리나라입니다. 서로 보듬고 지켜내 더욱 발전시켜 세계의 빛과 같은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애쓰고 힘써서 낙을 누리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국 삶에서 나타납니다. 감사와 불만으로 말이죠. 알고 감사하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아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7234님 사연이에요. 심 목사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직장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7234님 사연. 그런데요, 저 이런 사연을 받으면요, 주말에 근무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들 놀 때 우리도 좀 쉬고 놀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디 여행 간다 하면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요새 보니까 남들이 뭐 투자한다 하니까 뭐 다 투자한다고 막 뭐 하고 그러다가 뭐 포모 현상이라 그러나요?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거기 동참하지 못했네. 뭐 그렇게 몰려다. 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일하는 거는 사실 그 자체가 불만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참 많은 환경입니다. 아니, 나는 왜 저런 직장이, 나는 왜,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죠. 네, 그런 자세는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 당연한 걸까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사와는 정반대의 말을 또 툭 또 하게도 되고.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주말에 일을 하면서도 야, 이 시간에 이제 누구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제가 또 부끄러워지네.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다독여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니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기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하죠. 아, 남들은 지금 어디 놀러 간다는데 나만 지금 여기 나와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이 성도된 우리의 이 복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늘 편안하게 이렇게 사연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어노인팅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온 마음 다해.

예, 찬양 함께 들으며 이런 생각 드네요. 그 마음을 쏟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감사하고 저를 평안하게 이끌었던 생각이요. 야, 이제 내 온 마음을 쏟을 곳을 찾았구나 하는 것이었거든요. 사람은 어딘가에 이렇게 현혹도 되고 마음도 쏟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쏟을 곳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네요. 4918님 사연 같이 또 나누도록 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즘 들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떠오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저를 짓누르네요. 목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목사님의 평소 신념이 궁금합니다. 네, 4918님 아유 이렇게 저 깊이 있는 어우 사연을 주셨어요. 저 한 줄 한 줄 이 사연을 보면서 예, 정확히는 들으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이제 연륜과 연세가 좀 느껴집니다. 철없을 때는 이런 생각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이제 더해져 가면서 네, 이런 진정한 고백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아, 그 찬송이 떠오르면서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저를 짓누르네요 해주셨어요. 우리 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죠. 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시편 73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이제 찬양대를 이끌던 그 지휘자께서 거의 실족하게 예, 실족할 뻔했습니다 네, 하는 고백의 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 사연에 보면요 아우 악인들 보니까 막 형통해 그걸 보니까 내가 막 아우 실족하겠는 거야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이제 더해졌다 하는 고백의 시가 있어요.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걱정 근심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놀랍게도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주셨거든요.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통찰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훈들 없어요, 세상에.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는 교훈 세상에 없잖아요. 목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목사님의 평소 신념이 궁금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한 거 없고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감사하자. 하루하루의 형편은 그날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더라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건데 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거창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때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참 좋네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까지 듣고요. 우리 소유역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주유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제정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QR 호출 주유도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셀프주유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직원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주유소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한 뒤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이 현장으로 와 주유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6 WTC 보조기기 시연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동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사단법인 윌,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등이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학습, 정보 접근, 자립을 돕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삶에서 단순한 편의용품을 넘어 이동과 소통,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가 더 널리 알려지고

0: 장애인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한층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6.3 지방선거가 맞춰졌죠. 당선자는 교만하지 않도록 국민의

낙선자는 지나친 낙심에서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합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 나선 분들이라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완벽한 이 없고 삼겹줄은 끊기 어려운 법입니다. 겸손을 옷 입고 서로 힘을 더해서 세계의 빛된 나라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조수아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여러분은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

하는 날이랍니다. 우리는 지혜어린이 친구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세계에서 특별한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하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느헤미야처럼

0: 오늘 첫 곡으로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특별한 선생님을 초대하여 알려주려고 해요.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이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방송을 통해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 반가워요.
0: 이지혜 선생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파괴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크고 강했던 바벨론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바사 나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관원이었어요. 이 자리는 왕이 가장 믿음직스러워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무척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한 왕에게 부탁하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고 사람들의 마음을

0: 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답니다.
1: 우와, 이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이 느헤미야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친구들,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과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를 지켜낸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말이지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부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로맨 1619 and 내주는 강한 성유,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측의 내 마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어느 날 나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며

0: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것은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과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싶어요.
1: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2: 환상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1: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우리 가족만 예수님 믿으면 돼, 나와 친한 친구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나요?
2: 가족이나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성경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가정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렇다고 유대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에게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베드로처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로 변화될 수 있어요.

0: 복음을 전하는 데 편견이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있은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1: 저의 대장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새 생명을 얻는 복음의 큰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2: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유대인만을 위함

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 안디옥, 가이사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복음을 위해 순교했어요. 혹시 나만, 내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친구들에게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려는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 될까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성령님은 도우시고 힘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제가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어떻게 하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열두 광주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Praise with Chinny Yeo.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Psalm 121 verse 1 and 2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0: hope you had a beautiful and amazing week and having a wonderful day too.
1: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0: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1: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0: I'm so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1: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wondering where will my help come from?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0: When the road ahead seems uncertain, our hearts can easily become discouraged.
1: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0: But today's scripture gently lifts our eyes beyond our circumstances.
1: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든 상황 너머로 향하게 합니다.
0: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0: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1: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Amen.
0: Just as flowers turn towards the sunlight, our hearts are renewed when we turn toward God.
1: 꽃들이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네, 그때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요.
0: The one who created the mountains, the sky and every flower along the path is watching over you today.
1: 산과 하늘 그리고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까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십니다.
0: Whatever you may be facing, you do not walk alone.
1: 네,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May this time together lift your eyes, strengthen your heart, and remind you where your help truly comes from.
1: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또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고요. 또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0: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 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Have you ever noticed how wildflowers bloom along the roadside without anyone paying much attention to them? 네,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They do not worry about tomorrow, nor do they compare themselves to other flowers. 그 꽃들은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고요. 또 다른 꽃들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They simply receive the sunlight, the rain, and the season given to them.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햇살과 비 그리고 계절들을 받아들이며 피어납니다. Sometimes we spend so much time worrying about what lies ahead that we forget to look up. 우리도 때로는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말 고개 숙인 채 살아갈 때가 있죠. Yet the psalmist reminds us,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Faith often begins when we choose to lift our eyes above our fears, right? 믿음은 두려움보다 더 높이 시선을 들어 올릴 때 그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The mountain before us may seem large, but the God who made the mountain is greater still.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정말 커 보일 수 있지만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분이시란 거요. And the same God who watches over the mountains is watching over your life today. Amen. 그리고 그 산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요. So wherever you are right now, take a moment and lift your eyes again. 네,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잠시 고개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Our help is not far away. 우리의 도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Our help comes from the Lord.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Amen. As we come to the end of our time together, let us remember the words of the psalmist. 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Life is not always a straight and easy path.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고 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There are hills to climb, valleys to cross, and seasons we do not fully understand. 때로는 넘어야 할 언덕이 있고 또 지나가야 할 골짜기가 있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계절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Yet even on the longest journey, God never loses sight of his children. 하지만 가장 긴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The flowers in the field do not bloom by their own strength alone. 들판의 꽃들도 자신의 힘만으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Day by day, 하루하루, they receive the sunlight, the rain, and the care of their creator. 하루하루 정말 햇살과 또 비 그리고 창조주의 돌보심을 받으며 자라난답니다. In the same way, God is faithfully at work in your life, even when we cannot see it. 네, 그와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정말 신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So, lift up your eyes with hope and walk forward with courage. 네,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소망합니다.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우예입니다. 마크 네포 작가의 저서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중에 있는 글을 소개해드릴게요. 삶을 만들어가는 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날들이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 치유를 경험한다. 작고 소소한 기적들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작고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삶 속에서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걷고 뛰고 노래하고 울고 웃는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더라고요. 이제 오늘 첫 곡은 서울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무나무 국악선교단의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에 심은 나무 국악성교단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리면서 하예람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예람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 2집 앨범 수록곡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리고 이슬기의 가야금 찬양 스윗 러브를 전해드립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2집 앨범 수록곡 하나님의 진리등대 그리고 이슬기의 스윗 러브 가야금 찬양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국악 찬양 프로그램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배화의 해금 찬양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이생강의 대금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합니다.

대화의 해금 연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리고 이생강의 대금 찬양 나의 영원한 신기업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고우석의 피리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남겨두고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습니다. 평화와 기쁨, 치유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길을 가다 이런 문구를 봤는데요.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생각부터 바꾸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결국에는 삶도 바뀐다는 의미겠죠. 분명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진짜 바꾸는 건 우리의 뜻이나 의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권능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보다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믿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첫 곡 듣고 옵니다.

조수아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지치기도 하고요. 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다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부터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좋은 나라 사람들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김 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또 옹기장이의 찬송가 메들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하나님의 엑셀에 당신의 발은 필요 없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배우자, 여호와를 기다리라. 새 일자리, 여호와를 기다리라.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가? 경력이 쌓이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이다. 그분의 계획에 속임수나 조작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그분의 전략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거나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사람들과 싸우거나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느린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분을 믿고 기다리자.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고 눈을 똑바로 뜨자. 여호와를 기다리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자. 맥스 루케이도의 저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중에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김수진의 선하신 목자, 오혜진의 하나님 사랑은, 또 원웨이 싱어즈의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해 찬송가 메들리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날들이 있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 특별하고 큰 그런 일뿐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소소한 일상들, 운전하는 길에서도, 또 장을 보는 마트에서도,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은 그 어떤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찬양 이어드리겠습니다. 소리엘의 그 사랑의 숨결,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클래식콰이어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토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예람 워십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흑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함께 내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천국 시상식의 모습들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주님의 칭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칭찬은 우리의 공적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칭찬, 그것을 견뎌낸 그 믿음, 그 정근 같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는데,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내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와 존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게 어떤 격상된 믿음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고난 뒤에 그 갑절의 보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욥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그냥 증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단한 인내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정금으로 빚어내시는 시간이란 사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그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실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에게 조롱받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재산이 아닌 그의 믿음의 인내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욥과 같은 버팀의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칭찬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잘 견뎠구나. 이제 그만 내 품에서 쉬렴.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인내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그날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찬란한 빛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즐거움, 즉 천상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죠. 주님의 영광은 영원한 만족입니다. 우리는 그빛 가운데로 거하고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완벽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영광이라고 보는 거죠. 주님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여하다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다는 뜻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복구되고 그분이 느끼시는 환희와 평안과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는 잔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같이 함께 주님과 서 있는 거죠. 먼 타국에 나가 수십 년간 고생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보상은 단순히 번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과 환대인 거죠. 우리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겨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의 파티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렬하고도 가슴 벅찬 장면 중 하나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늘의 기립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의 감동이 폭발하는 순간인 거죠. 스데반의 몸에 돌이 날아와 박힐 때마다 그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통은 극에 달했고 사방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찼습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그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의 시선은 이미 땅의 차가운 돌바닥을 떠나 하늘의 영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 보좌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평소 모든 천군 천사가 경비하며 앉아 계시던 그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앉아 계심에서 일어섬으로 스데반을 영광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 주님은 더 이상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일어섬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우주를 향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보아라! 나의 아들이 지금 나를 향한 사랑을 목숨으로 증명하고 있구나. 보아라! 저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저토록 강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은 보좌에서 내려와 하늘문 가장자리에 그 끝에 바짝 다가셨습니다. 두 손은 주먹이 쥐어진 만큼 떨리고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스데반의 고통이 자신의 아픔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의 물결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르르 보았을 때그 스데반은 영광의 빛 속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시선은 그 어느 누구,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스데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팔을 뻗어서 마치 당장이라도 그 돌들 사이로 뛰어들어서 스데반을 안아 올리고 싶은 간절한 표정으로 서 계셨죠.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연단의 불꽃을 통과해 금보다 더 순수한 믿음으로 탄생한 것을 보는 아버지의 벅찬 희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더 견디다오. 이제 곧 네가 이 차가운 돌바닥을 떠나 내 품에 따뜻한 안식으로 들어올 것이다. 나는 지금 여기서 너를 향해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단다. 너는 나에게 최고의 충성을 보여주었다.

0: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닐까요? 이런 믿음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한 사람이 고난의 정점에서 끝까지 신뢰를 잃지 않고 충성이라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 더 큰 감동을 느끼시는 거죠. 주님이 스데반을 향해 일어나신 것은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용기를 알고 너의 충성을 안다는 것을 전 우주 앞에 공포하시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서 계십니다. 우리가 힘겨운 연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고 혹은 응원하고 소리치고 계십니다. 지금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스데반과 같은 그 충성의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보통 앉아계신 주님이 서 계셨다? 이건 당신의 성도가 고난을 뚫고 오는 것을 존경과 환영의 의미로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고요. 그래서 세상은 실패라고 말해도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지금의 어둠은요, 주님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돋보이게 하는 배경일 뿐입니다. 어두운 시절 지나고 계십니까?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콘서트의 주인공이 되어서 무대에 오르는 조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서 준비하고 고생했지만 그날은 빛이 쏟아지는 주님의 무대 중앙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날이에요. 영광이란 바로 그 주님의 찬란한 빛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잠시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잊었죠. 우리가 누릴 영광은 그 변화산의 빛보다 더 밝고 영원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던 나그네가 마침내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집에 도달했을 때 안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 주님의 영광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집에 돌아온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자리를 사모하며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 걸음걸음들을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010-4004-9782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전남동부 극동방송 061-650-38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고백인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지금의 극동방송이 있기까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삶을 통째로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인천 북성동 시절에 치열했던 방송 선교 역사와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아름다운 선교사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은 처음에는 한 장소에 연주소와 송신소 그리고 선교사 사택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진 곳에 있는 인천 하객동은 연주소로서는 부적합한 점이 많았고 연주소와 송신소는 분리하는 것이 방송사의 상례여서 연주소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객동 연주소의 스튜디오로서는 늘어나는 방송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2대 국장인 윌리엄 윈첼에 이어 3대 국장으로 부임한 로드릭 펜스 선교사는 북성동 3가 8번지 지금의 자유공원 내에 연주소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1961년 3월에 기공해 이듬해 6월에 완공됐고 7월 1일부터 이곳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공원 내 극동방송 자리는 과거 개항 시절 세관

현장 관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1958년에서 1960년 사이 헐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1882년 5월 22일 조선이 서양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자리로 밝혀졌고, 인천시는 2019년 6월 11일에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팀 선교회는 이곳에 새로 지은 극동방송 연주소를 캐더린 기념관으로 명명합니다. 캐더린은 초대 국장인 타마슨의 부인으로, 타마슨이 국장직을 그만둔 지 넉 달 만인 1959년 10월 30일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당시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국에서 폐암에 걸린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다 보니 병이 악화가 돼서 7월 초 결국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팀 선교회는 새로운 극동방송 연주소 설비에 맞춰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뜻에서 캐더린 기념관으로 불렀습니다. 건물 봉헌 예배가 있던 날 다음과 같은 추념사가 있었는데 캐더린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더린 왓슨 여사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늘 감사했고 행복했었습니다. 그의 생활이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과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슬프게도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한 보람은 아직까지도 우리와 함께 남아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친 여사의 그 이름을 빌려 이 건물이 봉헌됐습니다. 여사께서 일생을 통해 행하신 일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사의 이름을 빌려 지어진 이 건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캐더린은 한국에 주둔해 있던 수백 명의 미군들을 위한 식사도 종종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성경 수업을 가르쳤고, 특별히 3명의 자녀 이외에 생후 2개월 된 한국 아이를 입양했는데요. 너무 쇠약해 죽을 뻔한 아이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펴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 없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에 캐더린은 장녀인 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주의 강림과 부활 소망을 유언으로 남기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총무였던 한용석 목사는 캐더린은 암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평온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북성동 시대는 1962년 7월 10일부터 67년 12월 23일 지금의 서울 상수동 스완손 기념관으로 이전하기까지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물론 1966년 12월 23일 서울 필동의 명보극장 근처 건물에 서울 스튜디오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이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966년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필동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개국 10주년 감사 예배와 사진전,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 개설식을 가졌습니다. 이 감사 예배에서는 펜스 국장과 코지올 선교사가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는데, 홍종철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설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비방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권에서도 방해 전파를 발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눈을 감으면서도 남겨진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유언으로 전했던 캐더린 선교사님. 그녀가 마지막 순간 붙들었던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암이라는 고통 앞에서도 불평 대신 평온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삶, 그리고 복음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라며 방해 전파마저 뚫고 울려 퍼졌던 북성동 시절의 방송들. 이 귀한 헌신들이 모여
지금 우리가 듣는 풍성한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이 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누군가에게 좋은 기별이 되는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이런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0540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극동방송을 개국하시다니 주님의 은혜가 비같이 쏟아부어 주셨네요. 그런 방송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7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방송이 되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의 시 김혜리입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불공평하다 싶을 때도 있죠. 그런 엉망진창인 마음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다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내가 모두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오늘 첫 곡입니다. 이화챔버 콰이어가 전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내가 직접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이경미의 천국에서 만나보자.

통치자들아, 너희가 참으로 공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시편 58편 1절과 6절,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그리고 서울 무대트 합창단의 큰 영화로 신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분명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무어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또 반대로 피해 입은 사람은 힘들고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고 따지고 싶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공의롭게 해야 할 사람들이 침묵할 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 무언가 잘못됐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다들 눈치만 볼 때 정말 답답하지요. 그럴 땐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솔직한 마음을, 그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심판자인 하나님은 나의 엉망진창인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선 다 받아주십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정확하게, 훨씬 공의롭게 세상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클래식 콰이어의 주의 사랑 비칠 때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0: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위한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화입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 가사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가운데 느끼는 평안, 그리고 찬양 가운데 느끼는 평안, 또 기도 가운데 느끼는 평안,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런 평안의 바람이 간절히 느껴지는데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있는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 이 평안 가운데 성어산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을 맞이해 하이든의 넬슨 미사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미사곡 하니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하이든의 미사는 실제 미사용이라기보다는 연주용 교회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음악을 이야기할 때 미사곡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영락교회에서도 연주용 미사곡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실 곡은 하이든의 넬슨 미사곡 중에서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합창과 사중창, 특히 소프라노의 독창이 화려한 곡인데요. 이 고전파 시대에는 미사곡에도 오페라의 영향, 다시 말해서 오페라 아리아가 가지는 콜로라츄라적인 그런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애국의 찬양, 힐리의 찬양을 준비한 건데요. 이 넬슨 미사는 불안한 시대의 미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항상 불안했던 거죠. 게다가 나폴레옹은 전 유럽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당시에 하이든이 이 미사를 작곡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 미사의 이름을 넬슨 미사라고 명명한 이후에 이 미사의 이름이 아직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는 세 개 악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글로리아의 가사가 원래는 하나로 길게 가는데 이렇게 몇 개로 나눠서 연주되는 미사를 칸타타 미사라고 하는데요. 칸타타가 여러 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중에 첫 곡을 먼저 들려드리는데요. 가사는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하늘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주의

하이든 넬슨 미사의 글로리아 중에 첫 곡 들으셨고요. 글로리아의 두 번째 곡은 귀톨리 스페카타 문디라는 곡인데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의 글로리아 중에 두 번째 곡 귀뚜리스 베카타 문디였습니다. 글로리아의 세 번째 곡은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며 꼬니암 투솔루 쌍투스입니다. 가사는요,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이든 넬슨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새 악장 들으셨고요. 이제 크레도 악장 들으시겠습니다. 크레도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언제나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크레도도 세 개 악장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가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가사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악장인데 소프라노와 테너 그리고 알토 베이스가 한마디 간격으로 카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소프라노 테너가 먼저 노래하고 알토 베이스가 한마디 후에 같은 멜로디를 노래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같은 음은 아니고 4도 아래서 음을 받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넬슨 미사는 불안한 시대의 미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의 원정으로 인해 생긴 오스트리아 국민의 불안감, 공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영웅적 해군 제독인 넬슨과의 몇 가지 직간접적인 인연으로 넬슨 미사라고 후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은 사실 넬슨의 전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의 명명 추기를 위해서 작곡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후세 사람들이 미사의 분위기와 전쟁 직후에 쓰였다는 이유로 넬슨 미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불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에틴카르 나투스 에스라는 곡인데요. 가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녀로 잉태되시고 사람으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가사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합창단입니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크레도 중 두 번째 악장 들으셨습니다. 이 하이든은 음악가 중에서도 성격이 무난한 작곡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이든은 남들과 특히 윗사람과 충돌하는 일을 피하면서도 늘 윗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고요. 아랫사람을 항상 챙기고 돌봐줌으로써 파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이든이라는 명성까지도 받게 된 것이죠. 음악 들으시겠는데요. 크레도의 마지막 악장입니다. Et resurrexit, 부활하셨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나이다.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십니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죠. 우리가 또 마지막에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세례를 믿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기다립니다. 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선거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의 글로리아 크레도 세 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합창단이었고요. 지휘는 박창훈이었습니다. 하이든 여기까지만 감상하시고요. 이제 흑인 연가 들으시겠는데요. 흑인 연가는 여리고성의 전투라는 곡입니다. 또 배틀 오브 제리코이죠. 흑인 연가는 구약성서의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호수아, 모세, 엘리야 등이죠. 그 이유는 구약의 영웅들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흑인들은 자신의 해방도 그렇게 되는 것을 꿈꾸고 그 구약의 인물들을 그리던 것이 음악으로 나타낸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여호수아. 오늘 노래에서는 조샤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가요. 오늘 모세오간의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여리고성의 전투, 더 배틀 오브 제리코, 모세호관 합창단이었습니다. 이 합창단은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은 전부 흑인들입니다. 조샤 피더 배틀 러버, 예, 그런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엘리야의 제단, 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원어는 일라이저 락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엘리야의 제단, 이 노래에서는 엘리야가 일라이저로 들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호관 합창단입니다.

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엘리야의 제단 모세오 관합창단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요. 유명한 교회 음악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노예 생활을 소재로 한 오페라 나부코의 산막에 나오는 합창곡으로 작곡할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북이탈리아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북돋는 큰 힘이 되기도 했던 오페라였죠.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포로 유대인들과 같은 처지로 여기고 노예들의 합창을 국가처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절망과 우수에 빠져 있었던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독립과 통일을 염원하는 이탈리아 국민들은 베르디를 애국적인 우상으로 삼고 작품이 나올 때마다 열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시온을 그리며 부르는 합창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입 맞추고 시온성 무너진 탑을 보아라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용감했던 조상들의 옛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곡 준비했습니다. 영국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피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 곡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요. 영국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돼서 세 곡 연속해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와 챔보콰이어고요. 두 번째 곡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주 감동적인 곡인데 박신아 콰이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어느 민족 누구에나 베리오스 독창곡집에서 골랐습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안나, 진행 박신아였습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올해 해야 될 일들

하고 계시는지요. 그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또 평안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꼭 특별한 건강법이나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100세가 넘은 장수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성격이 참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 늘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협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수의 비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 나한테 뭐 건강의 비결이 뭐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게 내 건강의 비결이다.
0: 네.
1: 그런데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년인데 더 살면 80.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90, 100세가 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드물어주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부지런히 좋은 일 하면은 오래오래 살 거예요.
0: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수의 비결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삶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17년째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은자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미션 아가페를 섬기고 있는 이은자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그런데 선교사님이 선교 사명이 중요하고 그런데 네. 직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직장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은 언제 시간을 내서 양쪽에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2: 저는 그래서 오후에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봉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2: 델타항공이에요. 델타항공.
3: 델타항공에 네.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느끼죠?
2: 저는 공항이 국제공항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스케줄도 제가 뭐 오전에 그것도 근무하고 제가 스케줄을 할 수 있는데 선교가 지기 때문에 제가 그 스케줄을 맞춰서.
3: 그럼 지금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2: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52회인데.
3: 그 옛날에 조 목사님이 시작해서 네, 이영훈 네.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고 네, 있죠. 네. 이번에 선교사가 몇 명이나 왔어요?
2: 한 800 넘게.
3: 그러니까 저 순복음교회에서 네. 보낸 선교사.
2: 네네.
3: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2: 그렇죠.
3: 그렇게 네. 이 선교사님 단체 같은데.
2: 네.
3: 내가 궁금한 게 그 단체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며 누가 하며 뭐를 해요?
2: 저희는 이제 인미션 아가페.
3: 예.
2: 미션 아가페라는 그 단체를 제가 한 1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숙자라는 그.
3: 미국엔 노숙자가 많죠?
2: 많아요. 예, 노숙자를 이제 도와달라는 그 어느 목사님의 이제 요청을 받고 노숙자라는 그 단어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세 명이서 현재 지금 제임스 송하고 제임스 리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17년 전에 미션 아가페라는 단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80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3: 교도소도 가고.
2: 교도소도 가고.
3: 근데 교도소 가기가 어렵잖아요.
2: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도소

0: 방문이 참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물품은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1: 그러면은 이 노숙자 단체를 위해서 지금 식사를 보내주고.
0: 네.
1: 그런데 이제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멕시코도 갔다 오고 또
0: 저희는 이제
1: 큐바도 갔다 오고.
0: 쿠바 그다음에 페루. 페루는 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페루에서 히카마루카라는 그 동네 산동네에다 어린이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그해서 파이널 리그해서 그 동네 잔치를 해줘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한테 문이
1: 자비량으로
0: 다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급 받아서 월급도 모자라요.
1: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0: 저희가 힘이 나죠.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애틀랜타 공항이 제일 크고 바쁘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을 만나서 제가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한 10년 전에는 페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잘 했고요. 4년 전에는 이제 쿠바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1: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얼른 가요?
0: 어디를?
1: 단체.
0: 저희는 그냥 우리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이고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명 갑니다. 그러면 각자들 다 알아서 각자 거기도 자비량으로 다 해서 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국 70년 운영하시듯이
1: 그러면 이제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은
0: 네.
1: 그 사람들에게 뭐 흔 옷도 주고 새 옷도
0: 그럼요.
1: 주고
0: 그럼요. 그래서 델타항공에 감사한 게 가방에 리미트가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요.
2: 와.
0: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네. 미리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 회사에 너무 감사하죠.
1: 코로나 기간에
0: 네.
1: 그 기간에는 뭐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0: 네.
1: 애로사항이 좀 있었겠네요.
0: 그럼요. 코로나 때는 완전히 그 봉쇄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비행기는 뜨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코로나 때도 저희는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고.
1: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가장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서 인상에 남고 아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0: 그럼요. 많죠.
1: 언제?
0: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런 노숙자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많은 행사를 이렇게 단체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네. 진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 노숙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도 있고
0: 그렇죠.
2: 무서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노숙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2: 네.
0: 교도소 사역. 교도소 사역에 처음 갔을 때 그 살인자들만 다 있는데 그분들을 접수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제가 잡혀가는 그런 꿈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2: 네.
0: 막상 가서 썰빙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정말 너무 눈동자가 너무 순수하고 그냥 그분들 섬길 때 정말 다 한순간에 잘못으로 이러는구나. 저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잡혀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이니까
2: 네.
0: 그분들 섬기면서 정말.
1: 그럼부터 사랑의 전포라는 게 뭐예요?
0: 사랑의 전포는 저희가 이제 노숙자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불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전포를 새 거를 사서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한 600벌에서 700벌을 사요. 사서 이제 11월 달부터 나눠주고 있어요.
1: 저 그 노숙자들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숙에서 떠나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0: 그럼요. 예. 우리가 노숙자를 이제 돌보다가 돌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식사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보내고 거기 이제 학교에 가서 직업학교에 가서 하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타주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미션아가페 위에서 기도해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들한테 와서 모여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보람있죠, 정말.
2: 네, 네. 정말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노숙자들도 있었을 것
0: 그럼요,
2: 같은데.
0: 많죠.
2: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0: 한 분은 이제 살인자로 해서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노숙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갈 데가 또 없으니까 노숙자가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한 1년 반, 2년 계속 사랑으로 하고 집도 구해서 또 같이 그 집에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 졸업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일자리를 터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2: 예, 할렐루야.
0: 정말 그게 우리 네. 식구가 되고.
2: 아멘. 예. 맞습니다.
1: 근데 저 소수가 선교위원들이 하니까 별로 의견 충돌은 없을 텐데
0: 네.
1: 만약 어떤 때인 저 그 사람들끼리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다.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한 의견에.
0: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뭐 세네 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임스 송은 이제 애틀란타 로컬 홈레스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것만 담당하고 저는 이제 또 주류사회 단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오빠 제임스 리는 이제 해외, 쿠바나 이제 페루나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한 발짝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다고 기도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 명이서 17년 동안 뭐 나름대로의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게 해준 게 감사하죠.
1: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아가페
0: 한국에도 사실은 오픈을 해놨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 교회도 져주고 서울에도 이제 경기도에도 교회를 한번 져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그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예.
2: 그 쿠바나 페루 지역에서도 선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 현황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0: 아, 쿠바는 저희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한 4년 전에 접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렵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빵 조각 하나 배달 받고 가서 이렇게 뭐 레이션 카든가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콩 조금 받고 뭐 밀가루 조금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편 없이 감사와 찬양하는데
2: 네.
0: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북동방송 어린아이들하고 인연은 언제부터 맺었어요?
2: 목사님 25년 전에 목사님 뵙고 제가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봉사죠 뭐.
1: 근데 예. 선교사님은 미국은 몇 살에 가셨어요?
2: 저는 지금 40년 됐어요. 85년에.
1: 미국 예. 간 지가?
2: 네.
1: 그때 공항에 들어간 거예요?
2: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조지아 스테이트 그 유니버시티에 학교 가는데 델타에서 한 6개월 프로젝트를 그 일본에 처음 취향을 했어요. 87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에 6개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해마다
2: 네.
1: 1월 셋째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죠.
2: 네네. 네.
1: 이제 그때는 거기서 기념식을 하는데
2: 네.
1: 우리 어린이 합창단 왜 거기 해마다 오라고 그래요, 걔들을?
2: 아, 그거는요. 그 전에 한번 그 지금 버니스 킹이 CEO인데 그 마틴 루터 킹 막내 딸 우연하게 그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의 합창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결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벌써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 덕분에 정말 지금은 이제 그 1년에 국가 행사인데 그 국가 행사에 어린이 합창단이 제일 주목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매년.
1: 근데 해마다 보냈으면 좋은데
2: 네.
1: 얘들이 자비량이로 가기 때문에
2: 네, 네.
1: 또 모금을 해야 되고 각 단체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13 방송국에 소속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교회 가서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2: 네.
1: 저 그렇게 다 받아서 이걸 모아놓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가는데
2: 네.
1: 요새 비행기표가 보통이 아니대요.
2: 그러니까요. 너무
1: 많이
2: 비싸서.
1: 올랐죠?
2: 예, 저희도 선교대회 때 보통 1,000명이 넘게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요번에 많이
1: 줄었죠?
2: 못 오셨어요.
1: 예. 예.
0: 그 어린이 합창단은 오랜 기간 이렇게 네. 또 함께 케어해 주셨고 김장하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김장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2: 아우, 너무 부지런하시고 정말 목사님 옆에서 뵐 때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추고 뭐 직장 나름대로 제 직장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1: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가는 애들.

0: 들마다 네. 알란타에 가보면은 한국의 날이 있더라고.
1: 한인의 날. 예. 예. 예. 예.
0: 그럼
1: 예.
0: 그때 1년에 한 번씩.
1: 1년에 한 번씩.
0: 어떻게 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게 되면은
1: 그렇죠.
0: 걔들이 거기서 또 가서 프로그램 해 놓고.
1: 네, 네, 네. 그게 이제 애틀랜타 공항에서 제가 이제 그 미주 한인의 재단 회장을 맡으면서 주정부를 통해서 이제 레졸루션 받고 그다음에 애틀랜타의 공항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코리안 어메리카 네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목사님 늘 이제 1월 달에 어린이 합창단이 어느 단체가 오든지 그 지부가 오면은 기회가 되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은 많이 했어요. 하고 이제 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한복의 날 그거를 또 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받아서 10월 21일 날이 한복의 날을 해서 한복, 궁중한복 쇼도 한복의 하고.
0: 한복의 날에. 그럼 한복 만드는.
1: 아니요. 여기 한국의 박현주 원장님이라는 그분이 한복기술진흥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그분의 소품을 다 저희가 공수해서 이제 궁중한복을 전시도 하고 또 이제 쇼도 하고 뭐 한복 한국 문화
0: 한복을
1: 알죠.
0: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알렌타도
1: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이제 저희는 다 공수를 그 여기 한국에서
0: 그런데 전시를 하고
1: 예 전시를 합니다.
2: 예. K컬처가 굉장히 또 네. 붐이 일었으니까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그렇죠. 날 것 같네요. 어때요? 네.
1: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은 그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저가 감사하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 그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한복 전시를 해요. 그 거기 라비 지나서 맞아 그 TSA 지나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목사님 두리 프리샵 앞에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데 전 세계 분이 오셔서 감탄하고 저희 한복에 감탄하고 가요.
0: 그런데 한번 우리 네. 그럼 이 선교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1: 저는요, 제가 일본에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 갔을 때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정말 1년 동안 병원에서 있으면서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예. 한국에서도 절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2: 선교사님 그 남편분께서 그럼 전도하신 건가요?
1: 네.
2: 남편분은 원래 믿는 집안이셨고요.
1: 네, 네.
2: 그렇게 남편분과 함께 그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만난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몰랐으니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한데요.
1: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차 사고 나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제 나름대로의 일본에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절에를 미국 가니까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희 남편이 한국 교회 지금 이제 슈가로프 한인 교회 그 애틀랜타에서 거기를 저를 데려간 게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 밤새도록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이제 등록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최봉수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가 제 마더 철치예요.
0: 그럼 앞으로 이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비전이 있다면은 그게 뭐예요?
1: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요. 섬기는데 제가 섬기면서 제가 힘이 나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섬기는 거에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이제 미션 아가페에 쉘터 우리는 지금 쉘터도 없고 뭐 사무실도 그냥 빌려서 있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쉘터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정말 와서 계실 데가 없는 분들 그분들 돕고 살고 싶습니다.
0: 그러면 지금 또 그런데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아가페의 선교회를
1: 네.
0: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1: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후원이 없으면 못하죠. 아무리 저희가 자비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0: 그 저희 미션 아가페 웹사이트에 보면 거기 그 후원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1: 웹사이트가
0: 네,
1: 있군만요.
0: 있습니다.
1: 미국에.
0: 네.
2: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목사님. 극동 방송을 듣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0: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저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보면은 극동방송 많이 듣는 것 같죠?
1: 네.
0: 미국에서도 극동방송 앱으로 들을 수 있죠?
2: 아, 저는 지금 전화에다가 앱 깔아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하고 그것도 이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제주부터 서울 뭐 대전 다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서 극동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앱 깔아서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인사회에 뭐 부회장도 하고 이제 한인사회에 많은 봉사단체가 이제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우리 이제 그 한인 한 20만 명이 넘어요.
1: 네.
2: 20만 명 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극동방송국 앱 들어보라고.
1: 아. 어,
2: 그러고 이제 앱 깔아주고 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사연도 나눴는데요.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들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청취자분들에게 내가 알렌타를 종종 가는데 그 이 선교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또 헌금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선교사님을 만나요?
2: 공항에는 뭐 제가 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려도
0: 될까요? 델타에
2: 되고요.
0: 가서 직원한테 리 슈립 아느냐?
2: 보통 직원들한테 이제 미스리 아니냐고 그러면은 거의
0: 연락이 되는구만요.
2: 네.
0: 오케이. 그래 우리가 갈 때 뭐 대부분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알렌탈 통하니까
2: 네,
0: 많이들 가지요 한국 사람들이.
2: 아우 맞죠. 예. 네.
0: 앞으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것으로 하고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선교사님께서 어떠한 환상 비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2: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미션 아가페 쉘터가 있으면 쉘터가 꿈이고 제가 지금 39년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1: 아멘.
0: 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2: 아멘.
1: 아멘. 저희도 기도하고
2: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도 정말 주신 게 아, 하나님 기도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목사님.
0: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나운서도 새로 왔고
2: 아, 네.
0: 예, 처음이에요.
2: 네.
0: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2: 네.
0: 그 나가 미국을 가는데 알렌타의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2: 네.
0: 그 선교사님 좀 내가 알렌타에서 2, 3일 묵는데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2: 아유, 언제든지요.
0: 그럼 아가페이를 찍어라. 아가페 선교회.
2: 아니 저 전화번호 주시면
0: 네.
2: 예, 저 전화번호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0: 그럼
2: 제 전화번호를
0: 예. 극동방송에 네. 요구를 하면 우리가
2: 네.
0: 줘도 돼요?
2: 아유, 그럼요. 예.
0: 좋은 사람들한테.
2: 아유, 그럼요.
0: 알아요.
2: 아니 그래.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항에서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행기를 놓친다든가 뭐 하면은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부탁해서
0: 그렇지 거긴 뭐 기차 타고 연결선에
2: 예,
0: 가야 되니까
2: 아주 힘들어요.
0: 복잡하더라고
2: 예, 그래서
0: 처음 가는 사람
2: 예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1: 네 너무 든든합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미션 아가페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 통합 여순 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운,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 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0: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흥사단을 창립해 민족교육과 애국운동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도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시대 당시의 애국이라 하면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장봉기를 하자든지 돈을 모으자든지 하는 많은 저마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도산 선생은 아니다, 나라를 찾는 길은 정신에서부터이다. 정신이라 함은 정직함과 성실과 부지런함을 말한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감당해야 한다. 농민은 부지런히 농사하는 것이 애국이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애국이다.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안창호 선생이 말하는 애국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그는 말하기를,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리라, 농담이라도 거짓은 말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해하라 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자기가 애국자라면서 당리당락과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현실 세계와 또한 육신의 다음 세계에 돌아갈 영원한 나라와 두 세계의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들 중 하나에만 치우쳐 살기 때문에 현실을 빙자하여 신앙을 소홀히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빙자하여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깨닫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며, 이 땅에서의 국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애국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애국 애족하는 기독인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두란노 경배 찬양 음반에서 내 안에 사느니.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창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다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능력 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살펴보니 포로로 잡혀간 나라 중에 중요한 지위에 올랐던 것을 볼 때 탁월한 실력을 지녔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했던 일은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먼저 술 맛을 보는 일인데 사실은 단순히 술 맛을 보는 일이라기보다는 왕의 모든 정책에 관여하는 왕의 신뢰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접근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죠. 그는 반대자들, 예를 들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지녔으며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비록 포로 생활이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좋은 지도자, 애국자였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히즈 윌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애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곳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조국의 동포들이 환난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불타버렸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조국을 위해 울고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애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울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살기 좋은 자신의 위치와 수산궁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갑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가 되어갔지만 그곳에서 벼슬하고 출세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궁에서 일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조국으로 돌아가 조국을 위해서 일하며 동고동락하며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국해야 할지 살펴보려 합니다.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찬송과 베스트 음반에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송 이어 들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관해 남탓만 하지 말고 현실에 대해 자신의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며 자신을 오히려 책망하고 울 수 있어야 진정한 애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비판과 욕하고 수군대는 일에는 능합니다.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이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이광희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광희님 음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첫째, 울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였다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큰 의미로 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와 국가, 교회에서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의 자신에 맡긴 위치와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지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일제에 항거하다가 총탄에 쓰러진 사람들만 애국자로 알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선열들만 애국자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삶을 사신 특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역시 애국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이죠. 천국 백성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래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어떠한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아멘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결국 크게 볼 때 나라 사랑이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580장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와 찬미 앨범 중에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등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집사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뻐.

0: 없어요. 저한테는 너무 생생했거든요, 솔직히. 똥망성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똥망성을 딱 들으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1: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어릴 적 심한 천식으로 늘 방 안에만 누워 지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자신의 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매일 책을 읽으며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나갔는데요. 훗날 체력을 기르고 지식을 쌓아 미국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은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을 맞았습니다. 그는 부서진 꿈을 붙잡고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련을 통해 영성을 쌓아 세계적인 설교가가 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독한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주님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데요. 나의 약점도 가장 선하게 바꿔 쓰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한 조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인데요. 이렇게 행복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말고 내 눈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이 있지요. 이 시간에는 그런 찬양들 함께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앞날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워킹 프레이즈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과 함께 하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성가곡까지 듣고 올게요.

오랜 기간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던 영국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대하던 아이가 마침내 태어나던 기쁜 그날, 갓 태어난 딸을 보고 부모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표지증에 걸려 두 팔 대신 짧은 뼈마디만 갖고 태어난 아이의 모습은 오랜 기다린 만큼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부부는 6개월 만에 아이를 포기하고 보육원으로 보냈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불행한 몸과 환경을 가진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긍정의 태도와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불우한 청소년기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미대까지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글을 쓰기 시작해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동화를 그려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앨리슨 래퍼라는 그녀의 이름은 모든 영국인이 알 정도로 유명해졌고 트라팔라 광장에는 그녀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또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는 그녀의 그림이 진열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뛰어난 강점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한 번 더 도전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기적을 이뤄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당신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분이 당신의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짊어지실 겁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말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알고 믿으며 사는 것은 전인적인 평안을 줍니다. 걱정 없는 멋스러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유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근심은 물론 당신을 짊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고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근심이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제 모든 근심을, 그리고 저를 오늘 그리고 매일 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알미 제게 필요한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마는데요. 혈기를 이겨낼 절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약점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들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약할 때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짐을 체험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의 찬양과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큰 산의 연속이라 해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큰 산들도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하실 때요, 우리 앞에 놓였던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지와 같아지는 평안의 은혜로 쏟아지는 감사가 찬양마다 함께 올려지길 바랍니다. 첫 찬양으로 기름 부으심 준비했습니다.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이고 이끌림이 세워짐이 치유됨이 회복됨이 은혜이고 그 손에 살아남음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노래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소프라노 신용란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 강중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하고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찬양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테너 이대형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대환의 찬양입니다.

네, 평생에 가는 길 도모엔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민남일곡 있으니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망이 결박을 해도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영혼에 노래가 있기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며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평지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와 함께 드렸던 모든 찬양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신 그 뜻에 따라 그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0: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할렐루야.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더불어 살아오다가 날마다 날마다 울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수 서문화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적인 시를 매일매일 읊조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계속했다면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초가집에 살고 연식이 오래된 덜덜한 차를 타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네. 네, 맞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삶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곧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풀처럼 꽃처럼 나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뻐 죽을 것 같은 손자 손녀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이 타고 있는 고급차도 당신의 저금 통장도 이제 50년 후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 대신 내 죄값을 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게에서 외상을 졌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값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상값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특별히 화장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할 때 먼저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인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날 한 운전자의 자동차가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운전자는 보닛을 열고 자신이 아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엔진을 만지고 부품을 툭툭 쳐보기도 했는데요. 잘 안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노련한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세우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면서 정비사가 엔진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간섭을 하더라고 해요. 정비사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 본인 앞에서 좀 물러나시고 그 손을 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고치죠. 운전자가 허탈하게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을 때 정비사는 부품 하나를 툭 만졌고 금세 시동이 우렁차게 부릉 걸렸다고 합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을 붙잡고 흔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문제 앞에

자신의 손을 완전히 뗄 때 비로소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 먼저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러브 프로젝트 싱어즈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나무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을 좀 돌보아달라고 청하게 되죠. 산 아래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능력과 권위를 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 계신 동안 긴장을 풀고 나태해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외줄타기 명수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나게 큰 폭포 아시죠? 그 폭포 위에 외줄 하나를 걸어놓고 횡단을 할 때 일입니다. 찰스는요, 떨어질 듯 또 안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묘기를 부리면서 폭포를 무사히 건넜고요. 관객들은 환호를 했는데요. 그때 찰스가 관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 위로 사람을 등 뒤에 업고 또 다시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객들은 조금 전 그 찰스의 엄청난 실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와, 믿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잘할 겁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찰스는 환호하면서 한 관광객을 탁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제 등 뒤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당신을 업고 폭포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 콕 찍힌 관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안 돼 뒤로 물러섰다고 해요.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완전히 맡길 만큼 믿고 의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능력을 수없이 보았고, 우리는 제자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런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100% 신뢰하고 맡기는 진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망의 바다에 난 신뢰하네. 박지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망의 바다에 난 신뢰 안에 박지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을 복음할 그 자금 모을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동원하려고 합니까? 라면서 현실적인 걱정들을 막 옆에서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주위의 전문가들은 이제 후원자들을 잘 모으고 조직을 해서 체계화하고 뭐 이런 조언들을 막 늘어놓았는데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려 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테일러 선교사님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편지 단 한 통도, 편지 한 통도 쓰지 않으셨고 오직 기도로만 주님을 의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선교 자금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중국 내륙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어느새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영적인 채널인 기도를 놓아버렸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공급자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로막힌 영적 어둠이 떠나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찬미의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찬미의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남미오십의 나는 믿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쫓으셔서 아이를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의 축사와 치유에 놀라긴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참된 제자라면 병낫는 기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혼 구원,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영혼 구원의 기적에 더 놀라고 더 간구해야

위생 상태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루이스는 아낌없이 재산을 내놓았다고 하죠. 그렇게 병원이 완공된 후에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루이스 세브란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기부 덕분에 수천 명의 죽어가던 육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세브란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병을 고쳐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년의 삶을 더해줄 뿐입니다. 제가 이 병원을 세운 진짜 목적은 의사들이 환자의 아픔을 고치는 동안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육체가 낫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기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눈앞에서 아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세브란스를 막 찬양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찬사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육신의 치유는 영원한 영원 구원이라는 진짜 목적지로 인도하는 이종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혼 구원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집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강단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변화를 간증했는데요. 수년간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가정을 파탄내고 또 몸은 병들어서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한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냉소적인 의사가 무디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씨, 종교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인 심리적 치유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의 망가진 간과 육체의 질병이 과학적으로 당장 깨끗해지고 뭐 고쳐진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고쳐져야 진짜 기적 아닌가요? 그때 무디는 그 의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깨진 술병을 아무리 정교하게 다시 붙여놓아도 그 안에 여전히 독한 술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파멸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술병을 깨뜨리시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을 채우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육신을 조금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고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해요. 병이 낫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육신의 몸은 언젠가 다시 낡고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구원받는 이 역사,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얻는 이 사건,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건강한 죄인, 몸은 다 낫는데 죄인으로 살, 건강한 죄인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성재의 빛의 자녀.

이성재의 빛의 자녀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학생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기적이 상실된 시대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젊은 신학생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마침 교회 사무실 밖에서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계시던 한 집사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사님 보이시나요? 저분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일삼고 아내를 폭행하고 방탕하게 살던 깡패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과 교육으로도 고쳐지지 못해서 모두가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우리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통곡하더니 지금은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주님을 섬기고 있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둥병자가 겉가죽에 그 살점을 고침받는 것이 더 큰 이적인가요? 아니면 지옥으로 갈 그 지옥의 자식이었던 더러운 죄인의 중심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이적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주일 이 예배당에서 병고침보다 수천 배는 더 어렵고 더 놀라운 영혼의 소생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의 절정은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손에 넘겨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 주는 구원의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하나 맡아서 하기도 벅찬데 두세 개씩 맡아서 잘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구나 싶지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은 회사 쪽에서는 더 귀하게 여기고 월급도 올려줘서 다른 데 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꼭 그런 인재가 되기는 쉽지 않지요.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미숙할 때는 그러면 나를 이곳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뛰어날 수는 없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다면 이 구원을 시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인재를 골라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백성을 삼고 또 신부를 삼아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오늘도 깊이 사모하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옹기장이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지요. 슬픈 마음, 또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정림의 찬양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스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임재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지선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프게 토로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13절 말씀입니다.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이적들도 주가 함께 하신 모든 일도 이제 더는 믿을 수가 없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축될 대로 위축된 기드온을 깊이 보듬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는 샬롬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샬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정 샬롬하게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뭇가지와 작은 잎들의 심한 떨림도 노래였습니다. 아도나이 샬롬으로 보듬어 주셔서 우리의 흔들림이 더 큰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김도현의 찬양으로 샬롬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 함께 하시지요.

한국교수선거단의 오신실하 신추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시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더 준비했는데요.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영어 찬양으로 Blessed be the name, 예수님 찬양, 그리고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두 곡 준비했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아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강수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잔치 공동체의 주의 손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이었어요. 조금 길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조금 오프닝이 길었는데요. 골라봤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만나셨던 분들은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환영하고요.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를 맡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또 저희 방송은 늦은 시간 방송이어서 고정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느 날이 밤에 밤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셔야 될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인사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의 찬양들, 예배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우리 예배 자리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며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보내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스탄웨어십의 팔레미사, 그리고 정신호 목사님의 예레미야의 노래였습니다. 팔레미사는 류은비님이 피처링 해주셨어요. 목소리가 류은비님이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신호 목사님의 예레미야의 노래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제가 자주 질문 던지는데요.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청취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끄적이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늦은 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네. 아, 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좀 갑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의 교제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맞는 표현이지만 좀 가벼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하고의 교제이고요. 조금 무거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든 은혜든 감정이든 그것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는 것이겠죠. 그것이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거 하고 싶으셔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경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시간이 예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의관정제를 하고 옷을 싹 갖춰 입고, 물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누워 계시더라도 아니면 뭔가를 끄적이시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또 그 은혜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들으시고 계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듯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련과 환난도 더불어 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환난과 시련은 내 잘못으로 오기도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올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걸까?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청춘 찬양단의 주님 손 꼭 붙잡고 였습니다. 동행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쵸.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갈 때 우리 앞에 당한 환란, 아직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환란이 그 환란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본인이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야, 그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해.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열어놔. 그 좋은 얘기이거든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든 간에 그 시간에 또그 결론에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알려주실 게 있는 거고 깨달음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깨달음과 알려주심은 우리를 또 다른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하고의 관계가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왜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이에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로 전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만남을 침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소망함을 갖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죠. 그러니 소망을 갖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손꼭 붙잡고 말이죠.

엠브워십의 주 임재 안에 원어인팅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기도 하죠. 외국 곡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송정미 사모님이 불러주셔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신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깨어진 마음 가운데서 상처난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름 부으시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속삭이실 때 우리 안에 갇혀있던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우리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하고의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듯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선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그냥 예배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저는 그 얘기에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전도는 마치 어떤 업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주일에 만나는 예수님을, 그리고 실제로 내삶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내게 위로와의 말씀을 주시고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세상에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해야 될, 그 다음에 하게 될 이야기도 더 많아지겠죠. 그럼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감사했고요. 마지막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윌러업의 찬양 다시 일어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은혜롭고 복된 6월의 첫 번째 주일 새벽. 여러분 평안하시죠? 어느덧 아침 공기에서도 싱그러운 초여름의 냄새가 확실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바뀜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새벽에도 찬양합니다. 날은 조금씩 작고 더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줄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푸른 나무들을 보아라. 하늘을 향해 저마다 온 힘을 다해 초록의 손을 뻗고 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해 마음의 손을 활짝 펴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햇살을 가득 받자. 나태주 시인의 6월의 시였습니다. 네, 여러분 6월 한 달 주님의 또 평안으로 가득 보내시는 기쁨의 한 달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머물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집안 이야기는 이러하다. 요셉이 17살에 자기 형제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 빌하의 아들들 및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떼를 돌보았다. 요셉은 나이 어린 소년이었으나 자기 형제들이 빗나간 행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음하게 자기 슬하에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고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주었다.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아버지가 어느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고 마침내 그에게 말을 곱게 던지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때 요셉이 꿈을 꾸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를 한층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자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으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나의 단이 갑자기 일어나 우뚝 서니 그대들이 단들이 내 단 주위에 둘러서서 졸하였어 하고 말하자. 그의 형제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하고 말하였고 그의 꿈과 그가 한 이야기로 인해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또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되 자 보시오 내가 다시 꿈을 꾸었어. 글쎄 해와 달과 열한교의 별들이 나를 향해 졸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네가 꾼 이 꿈이 과연 무엇이냐. 참으로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네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졸하게 되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이에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세겜으로 가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너희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아니하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야겠다 라고 말하니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부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또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와서 내게 소식을 전하라 하고 이르고는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냈다. 마침내 그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가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서는 그대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요셉이 내가 내 형제들을 찾고 있는데 청컨대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그 사람들은 그들이 여기서 떠났어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 라고 답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뒤쫓아가서 마침내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내었다.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죽일 것을 모의하고서 이르되 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던지고 들짐승이 먹었다고 말하자. 그리고 나서 그의 꿈들이 어찌 되는지 지켜보자. 르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이 손에서 건져내고자 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벤은 그들에게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다만 빈들에 있는 이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하였으니 이는 어떻게든 그를 저들이 손에서 건져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리고자 함이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까이 이르자 그들이 요셉이 겉옷 곧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때를 지어 길앗 방면에서 오고 있었는데 양념과 향로와 유황들을 락타에 싣고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우리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어. 자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우리 자신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맙시다. 사실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혈육이외다 라고 말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들 곁으로 지나가니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스무 세겔를 받고 그를 파니 저들이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이에 그가 자기 옷을 갈갈이 찢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아이가 없어졌으니 이제 내가 어디로 갈꼬 하고 내까렸다. 그들이 요셉이 겉옷을 취하고 염소를 죽여 구피에 그 옷을 담근 후에 그 채색 옷을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는데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서 내 아들이 겉옷이로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틀림없이

갈갈이 찢겼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자기 위 옷을 갈갈이 찢고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서 자기 아들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슬피 울었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그는 위로를 받기를 마다하며 차라리 내가 슬피 울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을 만나겠노라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모지져 울고 또 울었다. 한편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신의 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지금까지 창세기 37장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피곤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네,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국정원이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 같은 거는 약간 군 출신이다 보니까 세뇌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교육을 받을 때마다 국정원 사람들은 막 물고문도 시키고 전기고문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이런 고문을 시킨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정 힘든 사람이면 막 훈련을 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간첩활동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일 나쁜 놈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마중 나온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대처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장 입으신 꽤 잘생긴 분 두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우물쭈물하게 서 있는 저희들한테 뭐 45도로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는 감사함보다 벌써부터 시작됐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약간 전염병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피도 뽑고 그리고 소변 검사도 하고 뭐 다양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딱 시작한 게 만약에 나를 죽이면 피부터 뽑자고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저의 건강을 살펴준 거죠. 그리고 또 국정원에 딱 들어갔더니 국정원에서 지금 옷을 입는 그 기존에 입던 옷을 싹 다 버리고 새 옷으로 싹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발라보지 못한 스킨 로션 대한민국제 네 한국 스킨 로션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킨 로션이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남들은 요만큼씩 내려가면 저는 이만큼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항상 부족해가지고 막 친구 거 같이 나눠 바르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그 국정원에 있으면 또 매 주일마다 네 교회에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천주교도 오고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종교가 다 오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모르잖아요. 막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됐는데 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불교인데 오늘 불교에서 인조우유밥 준대요. 네 근데 나는 천주교에서는 뭐 떡을 준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오징어를 준대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오징어 먹으러 갔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오징어 먹으러 지금 사실 뒤에 제일 뒷자리에 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었는데 지금도 잊지 않지는 게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석사인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다가 나는 저쪽에 지금 선물이 막 쌓여있고 오징어가 쫙 펼쳐있어요. 지금 그것만 계속 보고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에 계속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통성 기도를 하셨어요. 예, 통성 기도를 하는데 손을 바짝 드시고 주여 하고서 서로가 기도를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던 저에게 갑자기 그 비수같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누구 울리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계속 울었어요. 네, 계속 울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울어가지고 눈이 새빨갛고 막 팅팅 이렇게 눈이 퉁퉁 부었거든요. 너무 우니까 앞에서 이러고 제일 뒤에 이러고 보시던 장로님이 쑥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으시고 고생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을 그렇게 따르라고 했는데 네 따라봤자 저한테 차려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을 따르라고 해요. 근데 뭔가가 가슴이 자꾸 뭉클해서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자기도 모르게 저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던 게 이 앞자리에 자연스럽게 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나도 모르는 뭔가가 인도를 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냈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조금 알다가 하나원에 가서 하나원에서도 주일마다 또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왔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서울의 중랑구 쪽에 집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서초구 쪽에 교회가 있어서 거의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정도를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만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열심히 제가 다녔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다녔더니 아, 너 노래 부르는데 조금 소질 있다 이러던 게 저가 자기도 모르게 성가대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서 한 8개월 정도 다니다가 북한에 있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브로커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친 거예요.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거기에서 일하다가

의식이 쓰러져,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정신을 차려서 병원 생활을 거의 한 두 달 정도 제가 했거든요. 가족이 없이 혼자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내가 괜히 엄마를 두고 왔냐, 이런 자책감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귀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집에만 이렇게 꼭 박혀가지고 뭐를 해야만 이 마음이 화답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잡생각을 못하게 일을 하자. 몸이라도 힘들고 육체라도 힘들면 생각이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막 낮에는 마트에서 카운터 일을 하고 그리고 마트에서 끝나면 그 소고기집 고기 굽는 집에 가가지고 한우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한우소 식당이 있어서 갈비탕도 끓이고 하는데 뚝배기를 나르면서 또 일하고 그리고 또 2시간 동안은 끝나고 2시간 동안 피자집 알바를 하고 그리고 피자집은 새벽 1시에 끝나거든요. 1시에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밤에 대리기사를 됐어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제가 거의 한 3년을 열심히 시간도 없이 하루 잠자는 거 4시간 정도 잠에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병원에 또 이렇게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많이 외롭다고 힘들다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정말 이제는 나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 돈을 열심히 벌어봤자 나한테 잘해지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남편이 만나게 됐어요. 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몸이 바쁘다 보니까 또 기도 이 생활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5살 때부터 교회 목사님 손에서 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저도 교회에 다녔는데 나도 교회에 다녔는데 요즘에는 못 갔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때 하면서 많이 슬퍼 보인다라고 저보고 그랬어요. 웃고는 있는데 친구거든요. 저랑 나이가 같아가지고 웃고는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는 허전한 걸 보인다라고 하면서 내가 없이는 너는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내 북한에서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그 돈 많이 벌고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그래 항상 뭔가 쫓기듯이 나갔는데 미국의 인권활동으로 해서 제가 워싱턴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인권활동을 하던 중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오시던 게 너 과연 슬퍼 보인다 라고 하던 게 너 엄마는 뭐 하시냐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너희 엄마가 돼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양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갈 때마다 저는 그 어머니 집에 놀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는 지금 남편을 만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후회를 안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하고 만족이라는 것을 해봐. 그러면 주변이 보일 거다. 힘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항상 너의 뒤에는 누구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뒤에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꼬박꼬박 그냥 푸념없는 소원을 빌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손을 꼭 잡고 오늘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는데 좀 돌봐주십시오. 이런 조그맣게 이렇게 소원을 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는 나를 닮은 자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매일 아침, 진짜 매일 아침 공주님을 원합니다. 네, 딸, 저를 닮은 공주님, 아빠를 닮은 공주님을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주님 둘입니다. 네, 참 신기한 게도 딱 하나, 첫째는 저를 닮고 둘째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참 신기하게도 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인도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었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것도 공주님들이 태어나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부모님한테 돈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 이쯤 되면 연락이 올 건데 불안불안해가지고 제가 지인들을 시켜가지고 브로커들을 시켜가지고 알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양강도 지역에 침수 피해를 엄청 입으신 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 하루 그냥 밤 사이에 다 또 내려가고 없대요. 또 부모가 엄마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오빠까지 같이 생사조차 알 수도 없고 어디가 묻혀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더 의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였더라면 또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내가 잘못한 게꽤 많나? 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헛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은 많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네, 안다고 저는 평생 숙제하고 평생 공부해도 사실 알아가기에는 부족하잖아요. 네,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급하게는 말고 조금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항상 제가 응대하고 언젠가는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6월에 푸르른 나뭇잎처럼 생명력 넘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지쳤던 마음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어진 초록을 담고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신앙생활의 9가지 수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희생,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선택, 하나님의 인도와 보상, 거룩한 생활, 성도로서의 삶과 리더십입니다. 이 9가지 수칙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 시간을 아까워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바라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람파스의 콰이어였고요. 첫 찬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함께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조금 전 올려드린 이 찬송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모든 약속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렸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양, 우리 주님께 힘껏 믿음으로 찬양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바울사도 지식도 많고 법률도 공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매일 죽는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신약 절반을 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세계 선교를 3차나 다녀왔죠. 그래서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선이면 빌리알은 악이고 예수가 생명이면 빌리알은 죽음이고 예수가 영생이면 빌리알은 멸망이고 그리스도가 행복이면 빌리알은

0: 벨리알은 파멸이고 그리스도가 화목이면 벨리알은 분열이고 그리스도가 생수면 벨리알은 갈증이고 그리스도가 사랑이면 벨리알은 저주고 그리스도가 내 친구라면 벨리알은 나의 원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 우상을 타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종교는 혼합주의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죠. 우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상에는 속죄도 없고요. 우상에는 용서가 없고 우상에는 천국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여 뜻이 같고 목적이 같지 않으면 일치되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우리 토요일 주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의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가 그것을 드러내시리니 그는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요 모든 임금의 임금이요 모든 주의 주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 땅의 지도자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핵무기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우지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북한 지도부가 자력갱생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북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연주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피아노 연주 전에 올려드렸던 우리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기도와도 같이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그렇게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되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야기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현옥자매의 편지를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보고 싶은 동생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 하루도 너희 동생들을 잊어본 적이 없구나. 나보다 3살 아래인 내가 벌써 오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거대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지 생각하면

0: 이 언니의 가슴이시다.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도 잘 챙겨주고 있니?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동생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고 막막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단다.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지켜보고 계셔.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추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척박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너와 내 남동생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길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힘들더라도 좀 더 견뎌주렴. 내가 여기서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기회가 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랑한다, 동생아.
1: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언젠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 사랑하는 동생에게 편지를 띄워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장 한 장 가운데 고향 땅,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현옥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대민족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은 독립을 원합니다. 이 모든 억압과 압제,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줄, 그리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경험을 한 이 유대민족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의 임금 자리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몰려들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임금으로 모시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크게 세력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민족을 독립시킬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겸사겸사 자신들도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제자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혁명의 세력이 될 5,000명을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오늘날에도 온 우주와 지구,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또한 우리 한반도,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족,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적을 반드시 행하셔야 하실 분으로 여기기도 하죠. 돈을 많이 벌어줄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우리의 모습에, 혹은 교회의 모습에, 또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의 사람들에게서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저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예수님이 놓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처음은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두 번째 시험에 사탄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떨어져 보십시오,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걸으시고자 하십니까? 저에게 한 번만 절하십시오. 이 모든 땅과 사람들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쉽게 한 번에 해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길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 자신들이 꿈꿔왔던 임금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기도하십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신이 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에, 너는 어떤 자리에 하면서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참 잘했다라며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치고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한참 멀어졌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성경에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에 탄 제자들 모두가 한순간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속으로 임금이 되실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높은 자리 하나 맡고 있을 자신을 뿌듯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센 파도와 바람 앞에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풀었던 꿈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거친 파도는 그들의 헛된 희망을 삼켜버렸고요. 거센 바람은 그들의 잘못된 꿈을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죽음을 뚫고 거센 파도와 바람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상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우리도 크게 놀라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놀랍니다. 누군가는 유령이다 라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무서워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안심시키실 정도로 제자들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며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바다 위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바로 바다 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하게 된 순간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죽게 된 자신의 상황이 아닌 죽음을 발로 밟고 서 계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오라 베드로야 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집중되었고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바닷길은 쉽지 않았었나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집중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지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길이 출렁출렁거리고 험하다 보니 베드로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바람이 훅 불어옵니다. 가는 길마다 험난합니다. 그랬더니 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이 돌려집니다. 또 파도가 크게 덮쳐옵니다. 자, 이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베드로처럼 물에 점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큰 소리로 찾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확실히 알 수 없거나 믿지 못해서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0: 이제 덮쳐오는 파도도 보이게 됩니다. 자, 바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커먼 바닷물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점점 의심이 들고 점점 물속으로 빠져든 겁니다. 허우적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이렇게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많은 재료들을 세상은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두컴컴한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죽고 싶다, 죽겠다, 죽겠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기가 힘들어 죽겠고,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또 심지어 배불러서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 죽겠고, 일하기 싫어 죽겠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닷물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죽겠다는 모든 것을 발로 밟고 계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금 시선을 바람과 파도에서 예수님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닷길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발목이 잠기고 있습니까? 무릎까지 잠겼습니까? 허리에 잠기고 있습니까? 혹은 목만 내밀고 혹은 입만 내밀고 숨만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 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내밀고 계신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걸어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라 하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실 것입니다. 그때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에 오르니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겠다 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이 세상을 살만한 이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바닷길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바닷물을 딛고 예수님께 오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유혹의 바람에 그리고 의혹의 파도에 시선을 빼앗겨버려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발맞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6월 7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적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제주가 19도, 포항과 여수, 목포가 18도, 대구와 광주가 1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전이 16도, 신의주와 함흥, 춘천이 15도, 강계와 청진이 13도, 해산이 1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와 여수, 부산과 목포가 26도, 개성과 제주가 25도로 보이고요. 춘천 24도, 포항 23도, 평양과 강릉이 22도, 신의주가 20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 소식이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행복한 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베이스 오영광 씨였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망각의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살다 보면 힘든 기억도 슬픈 기억도 있고 또 즐거운 기억도 좋은 기억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흐릿해지기 마련인데요. 잊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14살 때부터 매일을 거의 모두 기억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쉽게 피곤해지는 기억의 고문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기억 창구가 무한히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기억을 가진 경우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는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환자의 경우가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필요 없는 기억을 지워내야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기억은 뇌의 비우기 기능을 이용하시고요. 중요한 일은 잘 기록하는 잘 잊고 잘 기억하기로 인생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4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에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요, 호수아 21장 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면 할렐루야를 자주 외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우리의 일상 모든 자리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진짜 찬양은 노래를 넘어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전에 나가 정성껏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로 찬양하시고 또 내 입술의 찬양이 매일의 삶에서도 똑같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반젤리컬 싱어즈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답안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대학교의 시험 중에 오픈북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강의에 사용된 교과서는 물론 필요하다면 참고할 수 있는 서적과 계산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오픈북 시험을 보는데도 책을 들고 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책을 다 암기한 천재로 생각하든지, 쉽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바보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오픈북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픈북보다 더 쉬운, 아예 답안지가 제공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진리뿐 아니라 현대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 등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삶에서 동떨어진 예전의 거룩한 말씀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담은 성경은 우리가 받기에 차고 넘칠 정도로 놀라운 지혜의 보고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필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인생의 답안지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경의 구원 문제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샌프란시스코 코리아 마스터 코랄이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이혜인님의 6월의 장미로 모닝프레이즈 시작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어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네, 장미가 건네는 이 다정한 인사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우린 괜찮게 지내는 거겠죠. 어느덧 2026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 중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삶의 넝쿨이 얼마나 무성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가만히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나를 찌른 가시가 밉다고 내 안에서 더 날카로운 가시를 키워서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장미의 잎사귀처럼 싱싱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충만해야 다시 가시로 찌르지 않겠죠? 지선 송경민의 찬양 함께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그렇죠. 내 안의 가시가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다시 찌르지 않기 위해서는 더 큰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잎이 나고 또 멋진 잎이 무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캠브리지 싱어즈의 영어 찬양 그리고 수원 시립합창단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나의 찬미에 이어서 영어 찬양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속에 내 안에 가시는 꺾어내고 주님의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내는 향기로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연주 찬양 이어드립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평 제1성결교회 류래신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국방과 외교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억눌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평화로운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미나의 찬양 드림. 능력의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값싸고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귀히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분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육체적 고통과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계신지요? 혹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시는지요? 내 의지가 너무 약한가, 난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며 한탄을 할 때도 있죠.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딱딱해진 구습과 영적 타성을 깨뜨리며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약점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매 순간 낮아지고 겸손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핑계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거부했던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의 도구가 되어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돕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에서 달아날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보이지 않고 닫힌 문을 여는 방법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연약함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실 겁니다. 주 안에 거하면 고통이나 환난이나 괴로움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무시나 모욕, 박해를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비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해 주시가는 광양골략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 겉사람은 날가 지나 속사람은 새롭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누구 옆에 앉으세요? 싫어하는 사람 옆에 앉으세요?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으세요? 모르시고 그냥 앉아요? 대개는 좀 끌리는 사람 옆에 앉죠.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감사하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다 문제 있습니다. 항상 꽃피는 봄날이겠어요? 항상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냐고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도 만나고 가다 보면 강도 건너야 되고 가다 보면 넘기 힘든 산도 만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시편 90편에 말하죠.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문제 없는 인생, 아픔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사가 되면 고민이 없을까요? 내가 많은 게 많으면 근심이 없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한다. 오히려 근심이 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모를 때는 마음이 편했어요. 모를 때는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아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까 속상하고 아니까 근심이 되고 아니까 잠을 못 자고. 인생은 알아서 힘들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힘을 가지면 근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힘을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될수록 오히려 더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예, 누굴 것 같아요? 제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 대통령 아닐까요? 제가 부목사 때는 잠을 잘 잤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교회 일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담임이 되니까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이 뭔 일이 생기면 자꾸 생각해. 아니 잠자리에서 생각 안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잠결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이 되면 이것도 져야 될 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가난하든 부자든 힘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사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문제를 만나는데 아픔과 고난을 만나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반응, 이 반응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고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으로 대할지 부정으로 대할지 불평으로 대할지 감사로 대할지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게 나 인생의 독이 될 수 있어요. 더 큰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때로 가면을 쓰고 옵니다. 분명히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픔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시라는 가면을 쓰고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면만 보고 막 불평하죠.

내 인생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내 인생 속에 왜 이러는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고난의 가면, 가시의 가면을 주셨는데 불평하면 아셔야 돼요.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찌르는 가시로 내 인생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좋은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사한 대로 찬양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소에 산소를 넣으면 뭐가 되죠? 네? 뭐가 돼요? 물이 되죠. 그럼 수소에 질소를 넣으면 뭐가 될까요? 아시는 분은 오늘 저 카페 가서 공짜로 한 잔 드세요. 제가 결제. 아시겠죠? 암모니아가 되잖아요. 똑같은 수소잖아요, 수소. 그런데 거기다가 살소를 넣느냐, 질소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고난도 그래요. 거기에다 뭘 더하는가? 결과 달라집니다. 불평 더하느냐, 감사 더하느냐, 한숨을 더하느냐, 찬양을 더하느냐, 불평을 더하느냐, 기도를 더하느냐. 독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 말씀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그러니 힘듦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문제가 고난이 복이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죄를 끊고 욕망과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가 그냥 떠나간 줄 아세요? 여러분, 죄를 그냥 끊어낼 수 있는 줄 아세요? No, no. 죄는요, 인간, 악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와요. 그 본성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자극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행복하신 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자극해 드릴게.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쁘고. 거기에서 웃고 사랑으로 반응한다. 그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자극을 받으면 악이 나오기 때문에요. 악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죄를 이기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의 물들도 찌들게 물들은 이런 세상의 때들이 그냥 벗겨지겠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옷도 오랜 세월 동안 때들이 찌들면 벗겨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제가 없던 시절에 찌든 때 벗겨내려고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방망이질 하셨죠. 방망이질을 해도 말이죠,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하죠, 더 세게. 그래도 잘 안 빠져요. 그래야 간신히 조금씩 찌든 때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붙어있는 죄의 습성들, 본성에서 나오는 악들, 세상에 찌든 때들, 그냥 그게 빠지겠냐고요. 좋게 말하면 빼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거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고난의 방망이 절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를지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고 그러자 스스로 내려와서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 스스로 대통령직에 내려온 사람이

그런데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올 때 함께 내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척 콜슨이에요. 콜슨은 닉슨의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그리고 정계에서는 닉슨의 해츠맨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츠맨, 해결사라는 의미죠. 대통령에게도 어려운 문제, 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하죠. 그러면 오른팔 역할을 한 거예요. 조정도 하고 뭐 가서 뭐 설득도 하고, 네, 대통령 편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려고. 그래서 해츠맨이라는, 닉슨 해츠맨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그 닉슨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잖아요. 어떻게 했던 사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같이 궁지에 몰리죠.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되고 불려다니고 언론에선 대설특필을 대고, 그러니 뭐 완전히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고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컬슨이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처절한 패배감, 무력감.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건 전에도 콜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 당연히 예배를 하죠. 그렇지만 봐보세요. 자기 속에는 너무나 강력한 권력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대통령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는 사람. 세상에 강력한 것이 자기 삶을 채우고 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겠어요? 믿기는 하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세상 것들, 이 껍질들이 이제 다 벗겨졌잖아요. 다 찢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세상 것 조금 가졌다고 너무나 거만하고 교만했구나. 나는 큰 죄인이구나. 그의 수기를 보면 그러던 중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신앙적인 생각이 든 거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었대. 그래서 멈춰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변화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어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재판 받아야 되죠. 재판을 받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고 덮고 축소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러죠. 뭐 모르는 죄들까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내가 이런 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콜슨은요, 자기 죄를 재판장에서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형량이 떨어지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죠. 어찌 보면 그 교도소 콜슨에게는요, 황폐한 자리죠. 자기가 그동안 인생의 성을 다 쌓았는데 다 무너지고 황폐한 자리. 실패한 자리잖아요, 실패. 그리고 비참을 경험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황폐한 자리에서 콜슨은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잘 나갈 때는 말씀 보지 않았어요. 말씀 볼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명석한 두뇌로, 권력으로,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무릎 꿇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신처럼 실패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외면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이 보이고. 그리고 그 제사자들 때문에 외면당하고 아픔을 겪는 가족들.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이제 아픔을 당하잖아요.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의 아픔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도소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생은 이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출소 후에는 프리즌

펠로십이라는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재소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콜슨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다면,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는 사람이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어, 여전히 거만하고 여전히 교만했을까요? 다른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자신처럼 죄인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사람들, 그 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나쁜 인간이라고 주운 글씨를 더 새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 것을 다 잃으니까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악한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이제는 권력의 해결사가 아니라 세상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나가다 문제 생기면 명예에 큰 흠집이 생기죠. 때로는 그 흠집이 너무 깊어서 회복을 못 시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쌓았던 인생의 성까지 싸그리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에 문제 생겨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우리 육신의 겉모습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또 그 아픔은 병마를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인생의 환란들은 우리의 겉사람을 자꾸 낡아지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게.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세상 따라 살아간 거예요. 욕심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한 이후에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던 것 끊고 그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내 겉모습을 볼품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푸른 초장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찾아오면 여러분들도 결국 시편 110편 19편의 저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도 사용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그 고난이 또 복이죠. 카네기가 근대 인물 39명의 전기를 썼는데 공통점이 있었대요. 근대 인물들.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대요. 43명의 전기도 썼는데 그중에 32명은 역경을 딛고 성공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봐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그를 왕자로 했을 때 부르신 거 아니에요. 40세까지 제국의 왕자. 바로의 가족들은요,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 신으로 추앙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가 얼마나 뭔가 할 수 있는 나이. 근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지 않았어요. 40년 광야 연단시켰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알던 모세는 성경에 없어요.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사울이라는 그 왕의 칼날 밑에

그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불같은 연단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 다윗도 목동에서 바로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알던 다윗 역시 없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누명과 노예 생활과 미움과 시기. 그래서 그 인생이 처참하게 진짜 더 내려갈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는 아픔을 당해서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의 학교에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위대한 인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연단받고 졸업시키고 그리고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고난이라는 학교에 입학시켜서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불같은 그 시험을,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지 마시고 잘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고 더 위대하게 사용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왜 우리에게 복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잖아요.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한 문제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골순도 그랬잖아요. 세상 것들 다 벗겨지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면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잠시 받는 거잖아요, 잠시. 그러나 영원한 것에 비하면 경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그 문제가 인생의 가시라고 생각했어요. 가시가 찔러대면 힘들죠. 아프고 어떤 사람들은 울죠. 울어.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근데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보시라고. 오히려 그 가시가 여러분들을 멸류관 주인공 되게 합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런지 안 그런지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큰 아픔과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일 때문에 몹시 속상하고 때론 한숨도 나오고. 그런데 천국 가보시라고요. 이제 천국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얼마 후에 다 가실 거예요? 가보시라고. 그 아픔이 영원한 세상에서는요, 오히려 나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그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나에게 주셔서, 이 가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없었으면 내가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한 성도가 삶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한숨을 달고 살았대요.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너무 큰 십자가를 지고 막 끌면서 질질질질 막 견디면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자기 꿈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제 십자가를 왜 이렇게 크고 무겁습니까? 좀 잘라달라고 했대요. 너무나 힘들다고 못 견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라주었대요. 그리고 또 끌고 가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무겁더래요. 그래서 또 잘라다고 하니까 예수님 잘라주었대요. 그래서 또 끌고 가는데 또 무거워서 또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달라주셨대요.

그래서 가볍고 작은 십자가를 들고 가다 보니까 요단강을 만났대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요단강을 다 건너가는데 자기 십자가는 너무 작은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울었대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이건 나에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 준 십자가 다시 지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멘 하면서 그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했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 주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지시겠습니까?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무너지면 처참하죠. 경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 생기면 아프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기꺼이 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생명의 길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십자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복음성가 있죠.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잘 지고 가시면 그게 복이 될 겁니다. 영원한 상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잘 지고 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광양권략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1-1150 광양권략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0: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마술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주님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메마른 영혼 위에 숨결이 되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네. 조용히 스며든 주의 손길 따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빛이 피어나 이 바람 머문 자리마다 피어나네. 주님의 바람 내 영을 살리네. 성령의 불길 새 생명 주소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어떤 찬양곡의 가사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 첫 곡은 빌 게이더의 성령이여 오소서입니다. 작곡자 빌 게이더는 올해 90세로 미국 남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싱어송라이터이면서 성가 작곡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라는 곡의 작곡자로 알려져 있죠. 성령이여 오소서. 이 시간 첫 곡입니다.

다음에 준비한 성가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129 Gelobet sei der Herr, mein Gott.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41세인 1726년 라이프지에서 작곡되었는데요. 그 이듬해 1727년 삼위일체 주일에 초연되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BWV 129번은 모두 5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악장이 합창으로 시작되는데요.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생명, 나에게 몸과 영혼을 주신 나의 창조주, 태어날 때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아버지, 모든 순간마다 내게 선함을 베푸셨네.

바흐의 칸타타, BWV 129, 겔로벳 자이드 헬 마인 곳.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은 2악장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를 위해 몸 바치시고 당신의 귀한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 속에서 나에게 최고의 자산인 당신을 주셨네. 이런 내용의 2악장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29 Gelobet sei der Herr mein Gott.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중에서 이 악장 베이스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3악장은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위안, 나의 생명. 아버지의 귀중한 영을 그 아들이 내게 주셨네. 내 마음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어떤 고난에서도 나에게 충고와 위로와 도움을 주시네. 이런 내용의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29 겔로벳 사이드 헬 마인 곳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중에서 3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은 알토 아리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분 천지에서 움직이는 만물이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 이런 내용의 4악장 알토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29 겔로벳 사이데헬 마인곳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중에서 사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5악장은 코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쁘게 거룩하시도다를 부르며 천사의 무리와 함께 쌍투스의 노래를 받으시는 분, 그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깊이 찬양하고 찬미하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이런 가사의 코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29 겔로벳 자이데 헬 마인 고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중에서 마지막 5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라이프치히 시대 초기 작품으로 1727년 6월 8일 3일째 주일에 초연되었던 BWV 129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작곡가 전향숙의 성가입니다. 오직 성령이 첼로 솔로와 함께 찬양하는 이 곡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시편 22편 27절과 28절의 내용을 연결시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다윗의 예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향숙 작곡 오직 성령이

우리나라 작곡가 전향숙 작곡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다음 역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작곡가의 성가곡으로 국현 작곡 성자의 귀환문 그리고 이어서 김기영 작곡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두 곡을 이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기영 작곡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국현 작곡 성자의 귀한 몸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간 끝곡입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 성교합창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성신여자고등학교 선교합창단의 목소리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민족의 담을 넘고 인종의 담을 넘고 언어의 담을 넘고 문화의 담을 넘어서 온 땅을 향해 복음 들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가 이야기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 통합 여순 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서동리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덕리교회의 이번 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650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 그만큼 값을 치러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계산 방법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매일 마시는 공기 공짜, 시원하게 내리는 빗방울 공짜, 노랗게 빨갛게 파랗게 피어있는 꽃구경 공짜, 따스한 햇살 공짜. 주님의 의리를 위해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주변을 둘러보면요, 그 사랑이 너무나 많음을 알게 되는데요. 자비로운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도 감사가 넘치길 소망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